0: 상담해봐! 장다요!
1: 그래, 장계세요. 저걸로 키수.
2: 좋아져, 용사, 키에메. 예예, 가쥬, 가쥬. 키스다. 말이, 가쥬, 이제. 예예, 디고메, 아.
3: 야, 좋아져, 가쥬.
2: 지가, 진미도.
1: 대야 등쳐사.
4: 안보처럼 김수계정! 안보처럼 김수계정!
5: 당쇼지송의
6: 루쇼니베

0: 남루 미교계에서 교사가 용이 대중 교수기 떨어
1: 유자가봐여주지입도여우치나스
0: 아니 보쇼 아니 꼴신지 대중 교수 떨어가죠

0: 봄쇼 지역은 원에 빼라도 추수응에나 유세네 술균도 다 돕지
1: 디린게 먹탑 제비규 니에 쇠바체나 가오 담고 숨치야 유시 당고디 칠디 제아트지 가이스너 심해 체부 중자 예림 입에 먹고 요마시 니버디 허초생게 치쇼 구부야 테니 치쇼 니보다 제묘체니 출구 제아트지 이내 허초생게 치쇼 구부다 치쇼 니바 된지 나저 유서 초토야 요마시 숨버디 어리 치쇼 뒤에 맴 칸유체니 토성아 구두 사구 먹탐나 슈규리 공도 쇠바 제베나니 내주 그 입에 니문이 능줄어 자주 도우시

0: 딘제 마리 마고라 안주 티셔 딘바 제딘 제사 없이 안주 갸쇼 상매 더승아 고딘 사고를 염려 여시
1: 마고라 더승아 고딘 사고를 파고 시작 랭게디

0: 그다 공대 체체 록교체 같다 않고. 자원도 제. 저게 다네 송아긴사 쇼가 요 말이.
1: 정샤만 벤치. 나저 제지치야가 되지고기.
2: 안 좀어 더셔야 저지 제 사업이임.

0: 저한테 도스테다. 매는 옐로우인다.
1: 아래.
0: 예. 네 자수대 직도다. 디능 씨 전부 소여줘. 아.
2: 뭐라고 야 훨씬 나셔.
0: 뒤샤 뒤샤 영주샤. 주시 담도 왜?
2: 어 담바 담바. 장모 대유.
0: 주시 대대 년샤 입자.
2: 어 저리.
0: 줄로야 뒤샤 숙제 세우다.

0: 야, 저주다 린다.
1: 야, 자빈.
2: 저주다 야수.
1: 아, 장마 중송아.
2: 중.
3: 중.
1: 지금 심벌라. 봄빌라. 마슈제 님도 취.
0: 아유. 아. 됐다. 소고스트. 둘로 씹더라. 나 저기 가서 집에 텀 좀 줘. 빌리스 이브 가서 잡도.

0: 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说
1: 说说说说说说
0: 说说说说说
1: 说说说说说
0: 说说说
1: 说说说说说说
2: 说说说
1: 说说说说说
0: 说说
1: 说
0: 说说说说说说소스 죽어 쎄 말다 로마도 왜 탐진 죄 첩제 싸웠다 소스

0: 지비시바. 자고 카톨릭 대비는 문에 집하고도.
1: 됐다. 니시바뇨아. 자고 탄다. 카톨릭 대여시. 조준수바. 조준시바.
2: 응.
1: 나 주카 회지. 자고 쇼니 고르제신. 니 다다 고지디. 뒤지라. 쇼니네 겹다. 자고. 사치지를 수수소 통시.
3: 목도 지지지.
4: 네.

0: 준비 좀 봐. 저거 사면 가짜 문제 되시야. 계속 가고 싶어 봐.
1: 이따, 이 사람이야. 저거 탄다. 하도 제 뒤에 없이. 조준 수 봐. 조준 씨 봐. 아주 하고 있지. 저거 쇼니네 종시. 내 다다 뉴시. 쇼니네 뒤지러. 멘트 겨. 뒤네 저거. 두째 삼이 속시. 먹도록 드리지.
2: 렛츠.

0: 这个我女儿到我就这边最初你而且做这边娘这也做马戏生就真正从的错呢托生阿古顿擦鬼蒙特旁边穷娃贴不上钱不行我跟你讲托生阿松顿擦顿的情人娘这也做马了二心六七月半的他们特别松气控制体位女孩们去为蒙特钱不行
1: 머지카가 들이 도죽집에 지투니 냠지게 조마게 성규 짐자송 조제 도성하고 윤사고 먹터디 밤이 준비 겹자셔 등 홍한 양내
0: 마진의 들이 대부 박정 말도 주소를 없다
1: 렛츠

0: 수치리 조시되다. 야수군 조시.
1: 야수 야수.
0: 죽인다.
1: 요.
2: 루튼 디 갸쇼 당고 딩쇼 니베 주쇼 수베 리 2창.
3: 갸쇼 당고 딩쇼 니바 주쇼 수베 리 2창.
0: 가서 감사.
4: 감사.
0: 감사.
4: 감사.
0: 수치리.
5: 啊,拿去吧。我就不。我就不。多謝呢。哦,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呢。多謝

0: 야사쇼.
1: 되다.
0: 묘성게 고용비 수치리시. 자조시다.
1: 디라나 고비 남고.
0: 아지. 기란된데 춘유 혐마시. 동생만나 자조시다.
1: 장아 레어야 유비.
0: 나고.
1: 쉐다.
0: 아, 키랑게 원조 이거지 지로 쉬어야이. 双시강마 랍자 롭준시가 조야가 원조 나서.
1: 상관리가 먹답 틀어. 미치 도망고 색도 잡지. 미상마 롭준 조야기 고급 여지. 장게가 좀세 쉐다. 가린스게 双시로 원조 이거 틀어.
0: 먹더 바고 동자 연여지. 숨부 매버다. 로리 된바. 로갈 좀 미여지. 이내 녜체나 双시 정민도. 双시了 미미지가 정류도. 니쿠치 대비 겁리 먹터님 줄기 정류시도 딘제 지르다미로 요마시 나 双시다 먹터 체체 대비 뒤즈디게 나라 나지 장게 双시 지당 덤슴 지네 먹봉 니티제 군돔 제토니 미지를 줄부 통추 마세탄도 双시 로춘 쥐르다 미딘제 소교 마체비나 방야 마시비
1: 장게 진짜 나 매미 컨트지도 아
0: 키잔라 키잔 사르지다 먹터부치도 쇠베 미미지르시
1: 견조의 다그지 장게 双시부쉐 이거 야구제자 봄쇼정에 샴주슈초모요 이모즈 라브라다는 과유지.
0: 디제코와 티규 수님도 디유 메르 세우르다. 냥아스네 쇼시르 이글러 고유. 에. 봄빌라 토시나.
1: 단단하게 나 딩조 제비 곰시라 주.
0: 라.
1: 시부시라도.
0: 제는 망스치.

0: 대야 멘트 뽕바 키입사 디 멘트 심단지 디디니에 키만 졸업이야디 멘트 깁단기 랑제 멘트 깁단라 곰다 숨이그리 당고 니버 숨버 디군질 지지 멘트 곰시 뽕바 야우체가 멘트 야우체 숨토고리 BM 주제 멘트 깁단야 타가랑지 니바도 디무 숨토고리
1: 디리히라조 락봉 유다럭비 락봉기 비디티제 가르지 뒤나 버그리 가르지 뒤디 뒤지 가서 이메 시구이베 장매 싱급이 없자 용아 디리 내 계속금도 냠리 치기 도스네 내 비디티제 장매 돌럭 수지 그리 주 락볼로이네 고고다 자르제 대우시
0: 上面的人把你顶的你别打女儿别人做事没得压制之气给我帮顶你拦着没得给打车之气
2: 给我装死给我要追车之气七一四七八五四
0: 유사토로랑고급질이에요마시
2: 대소마세피사타쥐겨구리
0: 쇼겨깡부드는야뼈
2: 야니다니다붕피라주도대직되다더도미리시오오다염도잘제돼김종수치김종수치
0: 你会要干的
2: 종수치
0: 咱兄弟们这可真的啊
2: 合作部队战术
0: 如之人民娘都是真的也拉队可都得队可都得队啊行不行

0: 삼을 갈등 그위
1: 나체슈
0: 나르던도 미여비
1: 미여마시
0: 미미에바 나체야 가르요시 탄다 뒤에 상그 나르다 먹본 화유네 디랑그 나시

0: 랑키 겐구로와 우하오이 당도 수주름티 시레메 타자 조지 파르망도 친유 당도 아르담타 저리 규브소키 므소 릭줄하레메 타자 징갑줄하 바르망도 친유에 솜시 중국 자람 소비 소비 하세 법주기 군진 리자이 지루니도 초로로 법수 준 참마타베 급수 안주 법주기 니레 주베 긴제 지제 망슈 미련 솜도 예메 승비유 타자 니레레 미딩 치 예윤 승비유 tinga yamara jokhe me goranga le meba tha thaja mangshu su chuchu simbu yue je som shi ranyu jo pyu lhenga gema ben jor tha lamnu jur ju chodu chu chu cha lu jen bing ki nga ju phi ring nga zu se gui ki thun ge ji ring tha tyu ma ra go thung ju ru tong ni ki mi ze le ge ne pyu ndi ni pyu ge gyok shu tha chung ge tha chung se ki namba ra gyun do che shu man zo la pe ba thop mangshu ki pyu ge thun sam su le bi yu 지금에도 Parita, ngaybu mambu chikshum che yuebe, longu nishu yi tuzu nang chongzun dini, tingrib jengi digui tu pukyur chongzui la bangbu che yue. Laze tosara ku ramagang sanlam tangi le duen uyun hingang ki, uyun yao pen ki. Sobyo janglam shatong tupji, ranyu zhong rinbata tante gigab rinbe laze tosara ling ku rimshin chun yue. Tanda tosara ku tu chengzin benjoro chong ta, jikib benjoro chong, tosara laze tunle chong che chun simba ma se. 현재 사르도 총타 총기를 군전 솜젠지에 총시타 솜젠지기 비게 나버시 차유 라바르투 진우이도 이생로로 토사르 교육이 중민 라유 유법 고로 솜지 동미 니긴급 중의 뉴스바티 투 솜발에 계자 계사직 파르니 다스 총기를 기 앙탕보로 리뷰지 솜시 진우이도 주피로로 지징제라 지리 니긴급 중의 지스엠비 다시 장남 중에 메고로 샤돈 토바타 Tini, Sato Ro Juen Be Tsobyo Jaglam Ki Nursin Lamdi Tumati Shri. Nishie Kong, Lo Ishi Ye Megoro Lashi Jaglam Gyu Shizirin Jorwa Tha. Pabzu Nomara, Ledunba Tsuyo Tarinne War Yongwe Tobu Yese Chichi Yub Shri. Nguyso Tita Lugbe, Lo Ishi Ye Megoro Ni Yi U Chonggirine Tumba Tha. Tsobyo Jaglam Gyu Lhasara Jorji, Lashi Jaglam Gyu Ti Chuzyo Sumzamle Mago Wara Shizirin Jorwa. 从所提的 시제계지감세추계십제체유니 고체내수체지 잠가구규 네벌라라 제동치기유시 사시장남샤동톱지 사스내시제파라팅은 추수추고기유반니 단다 추수유니타 체그잠래 고금해바타 장남남규기지카기툰제총외 총자야체루친유시 장남타 슝남냠제원제남바림신초배 포이시야르 초배 뇨종은소원제체배 줄람키 탄섬기 총된라 군대태비시 시지총기를 총된주 가구토담코이 겐고로와 둔룩스링키 터시장남샤돈토배 뷰다공배타 추세토외 고이차주로 짐주기 멍시템부팅유 터시장남디니 종남구 두님구타 종치레 케베토배 가제줄람시도 교르네 뇨총타 rinne yuguro tunle, kendien shingzho tunle rinpo chayyuro gundi chenpatib yueje somshi. Chilu nido nisakji loro, lanyin janglam shadon toba ta, gyadara takjien ki shukje megoro saduro ting tangboro shadon tomne, tapara ranjonsu tsobyo janglam ta, lasi janglam, lanyin janglam je ki janglam chawashi chubyu. Lanyin janglam ki lasa ta, loga nindri je ki chonggiri ta zong chu je mangbo ta jene, kuyugon tonyom peye jogyuro ramde chebi jimjui lam chen shikdu kyuryu.
1: 龙城中间的培育联纲期主任学员把黄春雨期。三年将他们下东特别龙安尼我最后他是他龙个习近平期培育能量这定色七八他。原龙藏部编织科组织人七百个在龙安也一八他。提亏空培育着就是工地特别业界松不是。三年将他们提重视特别着就是工地东为龙城西江阴。三年将他们宁直合作期吉林阿彩西以上的月别。解面重组。亏空的来这的电影中是亏他。 培生康、芒水、娘娘康这些细节都对于被重视的预估了南昌的解密另一个准入不是。预估了我五川零期，美国第一天发生了巨级的路线动个，那我还将给记不住。我让七六级培育的运转团，正主国了我就解决一些损失。美国人民入不团对呢，天天心塞及执行，康塞了退不团，四川及城西团，国些所这个月别，逐渐还将给退不有不是。

0: 인제총기리
1: 소비자람타 튀네 다르게 중에 바라 시림 땅유 레지베 동맨 섬두 마제 바라 게리 차도 코르네 레게 마부 퓨유 콘조로 봄냠 뎀베 담시에 지주 메중 라레지레레 콘젠 땅미 담조 튠도토 퀴유 시
2: 로지 송수에 사르고바 양결 참조 샹 싱가르 총조로 규디 땡아 뉴스 포비에 총조 뒤에 다자 넘버 사르강 토 교류 바시 제더라 직비에 캄바사르베 꿰벌 레이신 쿠뇽비에 총주 슝람 초시리 샤동투바 총주 지비 직위 제지바타 총미 수용 오동리 디기기 중당 출신이
3: 수술아 감사
4: 감사 담번 자유지 어 감사
3: 다른 이장 아주 가능한 거죠
4: 나는 도지 캄바사바나네 제자 캄보충으로 다 달로야 자바 잡아주는 그 추주서나
2: 공로 업주 조회비 바상리 정주 망조 장미 이지 제비 更新 대부인 너는 停止지 사용 겸리 바상기의 뒤도토 정주 당연 상마 공리 당연기의 동주 如가 시주유 카이니 시류 최규리 뒤주 텀진기 미는 유급치유 급리류 바상타 루미츠 군두기 장어타 용주 년가 마진바라 닌젠 뜨미기 유급리라치 공기차도 유비 최소기 지도 뒤토 총주 튀김 상미의 최진 꾀유버시
4: 각지 뒤로 다 강도서는 다 팀내 강면에 배터비 된다 중성 어떤 일을 지래 지고 꾀인 팀들 레지 된다 소정 나 된다 지 된다 망조를 폐지 토는 삼미 미소정 집이 미지 대 망조를 마치 되 말에 강 제도도 대 강는
2: 사용 기에 뇌질이 당연 타 시름 레지 비 긴증 원토 싱가라 총주 총류 더구 외 행강 기에 주린 다원 치린 사용 기업 뒤 동무산에 골라테 비 공 전부 토로 전부수바타 민주 뜻식 제비지 공기 총조리 제바타 냠도 뉴르급례라 슈이
5: 다기 바 다디디 망미팅스 마레 면제제 때 면제 산이디 다양 주지체라 다 통지 지려야 민주에 난데 자라 오예 난다 칼라티에 되지 로바 건다 지메니 다 총지 고지 정디 간제 되는 용해라면 돼 다 다 망조는 두세 강에 되는 체대디 고즈 국제대
2: 총주 루주 칸라 총주 리지바츠 용고 케세급기 바르리리 다신 로지 춘기 균도라 첸소시 당연 겐지 로상니 싱가라 총주 팅에 당지부 예수지 임바타 타자 머시 겐유 슈나야 콩히 너지 바르숨토 지부타 총주 리둔 칼라 도고르 체무는 그유
6: 총주 당연이나 텐데나 디투지나 상 총주의 망조 강아데나 강아 체세진의 선용기 김시 대뒤창을 참면 심리차 잡거나 레이 뷰제 있는데 착구 있는데 강지 탈내나 담나 등가랑 당요진 의원이 찾으면 리버콘데 두번 마송 못 있는데 정도 의원 행한다 미망을 삼대 휴대 휴신 비긴데 샘시월라
2: 싱가라 총주 신주 냠레 칸야 남바사장 토 교류 서준 제비 신주 저간나 조미수 두가 따라 리칸기 신주 지지를 냠소 딱중 세리 니르 듄듄 저지 앙사르 제신 여버시
7: 냠레 세잖아 틀라 그런 조용하게 돼 엘라다니 오 달로 삼바짱 저다 캄바야 보도다 냠레니야 폐제 땅니 만조다 직드니 벤조니야 폐제야 털도야 건다지 샘식이
2: 가르츠 쫄링기 뉴욕 리드니 뉴시지기 기준 체베 파라 로지나 싱가라 총주 균도 제리리 시림 땅유 리지베 겐쿠르츠타 르동 통도 권주 통민섬디 마지 바라 라글무기 토니 총주 망소 최네티디 니기 리즈연타 타디 문주르키 남바스드이
4: 탈로 니도 니슈테르비 한제 지제고 텐 생각 총주 망조 딱도 총조 유지 전장다지 무티냐라 파츠 지로 지신 당을 내가 집어 올라 가서 됐다

가지 줘서 나자 줘서 봐 레규셔야 씨야 사정 아버님 저도 그거 가지고 통제만 됐다 야 장다 여기 장교지 뒤쯤 미디 쓰나 잡으니 잘라야 어딘지 냐요 삼삼죠 야 Linda, yeah.

0: 급대 된 예상 봐. 라템나 고규제된 예시를 시작삼죠. 유세토라 님숨의 교양 승기. 돈도디시 라게 삼에 큰 심스.
1: 서규 허리 마시. 아. 대신 사배 된다디. 저야미 시티기. 니 제시 샵디가 마시야 가시.
2: 디.
1: 돈도 님숨 규 마리 사시. 나대 레지 님은 앞지 제주기 숨 주기. 돈도 숨바 대유다. 想个托姆兄弟，
3: 走了，低下低下，
4: 就到了，
3: 低下低下，
4: 哎，又上哪？低下低下，低下去，又上哪？

0: 이게 루틴소 투두 콘조 칼로와다 자라오니 파코소니다 마치리 승부유 티리 증다지 투두 니 루부투 세브시추 간다 콘조 레카르지니 이비니 자오 투두 콘조 가즈능시 방아르슈미다 장소 루동 시갸르샤 증다지게 넘조 동구이스야디 정이 바르도 제제 가슴 먹불어 외동 조치하시샤
1: 다쇼 고니가 주쇼니마 강교 루직제 토상 아솜제 타디오는 로교 지가교 다쇼 고니가 주쇼니마 강교 루직제 토상 아솜제 타디오는 로교 지가교
2: 예라 뚜 뚜나 뚜 로르 루드소 단도 봄쇼 중이게 토성아 숨 뒤차 뒤러 자오다 먹텁 잡고치 고시 머시 다든 아주 유수네 법로지 이네마 죽지기 손자 아주 제디제는 자원의 용마시 봄쇼 등우기 뉴쇼 유구 봄쇼 중이러 로교차 갈락다차 치도 나도 겨쇼게 봐. 뒤즈드네소. 양갸마사로우시. 사모가뉴야. 야라 귤.
1: 야사슈.

0: 레스.
1: 여서죠. 준비 좀 봐. 봄쇼 저거 자쇼 집에 루틴 솔레스.
2: 준비 좀 리라. 자쇼 집에 덤스 비용게 저도고 갈리. 하.
3: 갈래 가요시. 갈래 가요시. 참아 갈래 가요시. 段先锋. 예. 봄비 징라게. 장그 강마다 메르교 마냥디제 목접제야 덥제디 십중아 소주. 계속 저교를 연자 야스이. 고야 가르윤에 러견지야.
4: 리스. 티비치미리라. 목접시 주린가 나 진기 칸나 샤로나. 나 메르교 마다 더더 소도 칸다 저마체 치우시.
3: 용아. 제능아 중연도 상가리글라 제 타르마소 주시.
2: 나 저 정도 상마추도 스키유. 돌아남나라 추망스르지션 야요시.
4: 야, 야, 잠하고 싶겠다.
5: 디발린다.
4: 레스.
3: 야죠. 다리 바꾸 지들. 나주다 봉소 중에 루딘조 성대체. 먹더 잡시. 나주 유스데 렌조 소사. 서버 규모 대상 요마시. 제사. 나주 봉소 중에 먹본게. 자위 딘조네 중규체. 봉소 중에 루딘조 서버 폐제체. 쇼군의 권리 나도 성대체는 성비.
4: 지그지. 디제체나 자우 칸뉴체베 디슈디스 사티게 군구시 님을 요마다 냠디체니 미르조게 혼즈 디슈림지 봉쇼 중이 루틴러 성대체죠.
2: 나주 유사 규군유 제자 서버피제제 쇼군의 야치 미르교팅 담을 겹지 디슈림베지러 봉쇼 중이 루틴 소님도 예윤이네 타고 디네 자우디게 유세도 잠이 속시
3: 예 허섭 자슈 나주 예윤이네 동주 제베지러 미르교 마라 딩소 류베 자우거덕제 봉로 요니아 자우랑가 맵스 텅도 자우 표자랑가 맵소 도시
1: 니 딩소 당고다 니버 유사 당제 자우 멘다 차탁주 겹주 도나제 세갑주 겹주 딩쇼 송버 입도 셔주 척주 당게 메르교 겹산 샤르주 베지 딩쇼 송버 지지 딩쇼 제제 당도 자우 파르고 제주 니네 딩쇼 당고다 니베 파르고 제 자우 니스케베 고가견 제메
3: 제샤 디가르사 야와 제지 제삼시 저우 제도 고대 규르다. 다시에나 상게 개글이야 타르체디 상가리게 토성아 숨 듄사 듄달 두조

0: 리더 저비가 저리 잘 근데 줘도
1: 도도 님이 제비나 도상 가슴 뒤차 뒤로 바로 진사
0: 제비 얘기 먹다 보니 저 대비 도상 가슴 뒤차 뒤기 정리 돌람니 봐 멜겨 접제 다시 오직 숨숨기 뼈마 숨줄라자 처음 먹고 시시 你给他做记录 西部城末一个月许多 我也在对比马克同样比多 马克在七六月比 八国城末 如今那团有机 这城末没四个能西 四不恰 城末米尼嘎当街 等米店的冲下
1: 破朝鲜马给在九丢天气被巨大涨你大招为你最马国天下你李德山的科巴给对在九级了拍过几个开领子他们进不蒙古托克拉姆拉了你们绝对对不起扩增为你写呢你们罗来生可是他同党跟侬切图里面李德山给
2: 你对最高水运是给你。哼。

다쇼 고송기 자쇼 고베 가발리지 지주주도 시바 로초제망이 다쇼 소지기 자쇼 지 삼매 수지 도성하고 되사고 유사 앙죽지 소초도시야.

0: kiran long jo yig chi chiro shwa yi kiran ge shuang xi gang ma lap zha lob zhen xi ga zuo yang wen jo na shu
1: gang ma lob zha ang tang gui wu zhi qiu kam sa nga bu xiu jiong ge bu bu jing ji wei yi nie tier qian na zuo ngan zui bu xiu ge tem jing ba lu tun shuang xi qian na zui lob zha lob zhen xi ga zuo yang wen jo shu yi tem jing ba tier mo ge te ge nian yong pu song cuo yu shi ten ge shang gan li ge yu ji chue 어리막 유사 최고체 텀증 초다 냠도 방아르 슈밍아 통람 띵송 쳇시 지난주 럽드네 루튜송시 냥나제 유림기 럽중체 레치 두링기 막도 미네실라 차롱중하기 저화규
2: 주빌라 내 모튼 겹도 봐 인지드 저 샤오르베 나저 모튼제 겹부리
3: 답변 장가 집에 세매 봐.
2: 땅아 답변 좀 해봐. 남의 집 보니 땅만이 되비.
3: 카리나.
2: 카리 카리나 쓰지.
3: 말해 진보. 네 답도 라는 이런 식이다. 장가 집 손사. 도스 친비나 용고 말해.
2: 라게 돈도 신문 그게. 건축 접대 치기. 어리마가 알아서 개걸로 나와도 뉴욕 말지.

0: 초동 가교. 레스.
1: 레군 레제브든 저 교세쇼. 나도 구송 개쇼기 장제야가.
0: 르베. 어, 감지나 가주제 도유.
1: 용실에 야드제 도우래.
0: 니게제.
1: 라.
0: 나자.
1: 레스.
0: 나자 세쇼 아. 여자 중도.
2: 레스.
0: 당도 쇼제 주가 고발리드. 로뉴시 부이다.
1: 주주이. 미 유스치라 로 주치자. 기란치르 대제 롱아친스.

도쇼부르 체바탕 송유구르 체 콩남이 회디 도구의 교재기 윤주식이 작대토 야이 루키 남베 도구의 유대 강의 탕 계랍기 도구의 신나 모자르 체외 루규 강식 두유탕 신 계랍기 작대 귀리토 나르송기 루규 강식 두유탕 신나 天地영원本就立在那多个天家的写吧见必须注意

0: 디카르니 시그즈 총길 섬주즈취 헨샹 탑총주이 맨제 터르시에서 작배 리샴테 민니기 작대블 딘네 빨린타 비리 교신유 콩니 수이 디게 믹세지 개주 강다시기 콩니기 이완 초유타 디니 맹게 차고이기 초시시 테나리아 쇼디니 꾀게베 슈구이남베 갸와창시 쇼디니 싱구이남베 덴바샤지 토베 군이시 콩기센라 갸와스로타 시거지 도쿄교제 덴츠 강기 겐코와 인나 도쿄 심축이 칠레 개발 양이 콩기 장축부 미미 남주 땅리 작대 토기 도쿄 군이 빨리 체유
1: 디니 차규 군제 초식리
0: 도구 망고레 초바시기 도구 카지 칠라 미런 제시 섭다 나서유
1: 장대수 제베 지신 다키
0: 토세 미주하 예베 군예라 시티비 탑체 나냠 퇴라 법착비 모차르키냠 유 응암슈수추 미남기 도구 대달라
1: 맨제차 도구 세페
0: 텐중 콩골라 조초베 세균식이
2: Mengge Chasina, Mengge Gebu, Chasisi, Mangchuki, Shejunjilia, Debi, Tena, Sange Mele, Mengge di Sala Sabe Jela, Mengge Nanki, Mendi, Chosili Toje, Yeru Zangu Gula, Chuze Kaji, Chumni, Chuze Kajigi, Chumna Jutubata, Kajigi, Chesum Jutu Yoshi, Chuze Tidagi, Neri Yuze, Jutu Yorisje, Sesu Yoshi, Shejunjiji Yueza, Konazu, Chakipsu, Sange Mele, Gunye, 꾀개비오시 제자 매게 차스제 민티제스 톱시
0: 루주꾼의 유세 미리웨사 개와 참배 도구꾼의 지유 테니 개완타티 덕시로 쥐베 미유조디
2: 테니 다리에 가주 시그지 개요 링의 용시를 팅시베 추 최니 토베 링의 개제지시
0: 꾼의 대다추 제발가와니 게루기 꾸녜티 대시에레 참탕 대마탕 꾸녜지용 스냠 대시 잠년 대마시게 학바르투 슈리젠키 남사티니 삐준키 게루기 냠시 인베 미나마 법자 사무식샤유 디가 종즈탕 바다 정화탕 예루 장부 어수 인베 게루기 냠 대베 자구 꾸녜시 튼튼 강인다
2: 元杰人内松元中央四兄他陪三内四兄娃了中三么西拉有事激烈推热焦松别推极了周根缺钱旁边元杰人给孔梅欧了狂徒过有事推的内松美杰能塞中央杰人内就在他陪三内给人内就在娃了呀中央他别里连马切下过年体卢日康行了各家不一能
3: 铁骨匠开苏西银呢，同时提大了，俺做巴黎出中了，先对地三百千不给。过年铁骨一多单点不起多，现在东西接不他，吃不，行车哇，估计差哇，生胸长哇，写的多不接月子，那时候提大个托呢，俺做天呢，记录提了不讲个别，明接了用六个数先别，过年期年点别。 슈샤지 레샤지 러비네레
0: 초도 최동티 라디오 자치당 덕십 대회 띵섭을 툭치 깨완 코니기 제딩니 지슈 대회마와 최와규 레게 그고 실수 깨완 로세보 진나 치료투 덕십 제두 기유 머시타로 공로응업중어 손라 폐비 요장 양사로의 리딥수 탕슝수 꽤바시 규기 요배 빨린 수중양 공기 제신 카바르교 도구 군인기 샤모도 주급 나주 우해네 대교케 왠냐 개왕 군인기 덕십기 내가 최고초
4: 미 시상아 직도 토제디 제카부도
0: 신천제 사지 개왕 군인기 다동 토제제 거기 처리하장 토위 샤모니 토제 때는 제텀이 개왕기 뜻십 제제 장대기 제모르 제유
5: 아리고아 예 탐스시세 제즈디 큐네 뉴마소 대대소자 장게 퍼스친제 카바나네 바르제기 도타디 리지체베 제라 바리야고 시게브제 제제 제모디 카발레도게 티제 야고지스마 디네가니게 제지 원에야 체제 다 정수웨 제능 알료긴다 서서치야
0: 군년치 토세티 체제 링제리 토아유기 군년기 띵워 니는 제구기
5: 더기 간에 마제류 미 시차 아스도 아 다다 원에야 제류 토제라 미 니차 직도 미 니차 직이 간라 미 시차 나 도비나
6: 미 주차 주리
5: 뭐지 미 주차 주리 是吧
0: 덕십 제배 규림나 개원라 시네 다디엔 주구 첨부 제배 낭된이
5: 다디 개첨시다 디니 가자기 되시 부인의 제도가 참제 가와바상스제 신나니 김민지
0: 차라 꾀장배 추 가장기 되니 낮에 독십 병원이 개첨부 이 Tele chwebe che jingla, za chewe lu ju rintan den yu. Tertin, diawan kunyi ki kachang tuyote ngun shu bardib che gu gi yu.
5: Ta tanda ngani ki shor ri ri ji ngun shu bardib che gu.

0: 남게 되니 리딩케 룸부츠부츠베 자르마타베 슌쇼 룸뷰 켈치 슌쇼티 자르톱잠 중요 룸부츠베 라량 켈치
1: 아지 다추조스 다 근처 지우랴 배드조스 对啊, 你也 탑시시다. 你也 탑시시다. 탑시시다 너마도. 담마프 니 데비나. 되지 자원에 다스 마시. 아치. 추조스. 对啊, 추조비나 다 그저 치우시. 대야 추도스 키디샤. 네 차베 추르샤. 할래레세.
2: 당구보다 차보다 스타무스메 제자 추디 대키제디 교시샤
0: 가와 토마 제브규 신의 가장기 대용 쇼크부 급투브 잠초 리츠네 마르포급 니만 라라 슈시 개완 한자위 칠레 개바 중요네 규림 대더분이 균된히 레가시 인베 항상 그 되메 롱자자 테두지 쳇부탕 롱동키 상와두급 게니 깔레 옆에 까찬 약수티이 맨제차 도괴 니부티 푀디 꾸니 주세 체공이 난자 푀디 링네타 매제낭세 링년제외 루주 인양중 창마르 심주 그린단타 뒤니 첨부 대유
1: 티 미주 투주 카지기 꾸주라 심주 치시 체루단 요리라 제외 주제 루주 투창도 동료야 군디 이네 동주 테라 니부 삼군 미게바 되요시 산에기 리네 균진 체교타 팅접 리네라 심조 체교 므베 게브데 이네레 코드 체요시 미리카기 리네라 심조타 조원타 비리 냠제제 체교테라 튜니 셴다 미저와 데요시
0: 로마지 개왕키 푀지 사자망보르 교시유 콩글레가 조니 푀지 도구 리네라 심조타 송교 체교 티기 도괴 징을러 송교 체교 규자탕 협대 동의 레가니 콩게 셈나냐로웨 된다시기 예동 축구를 나와 출발 시그제 도괴 규제 된주 강은 수주 보마세 치조로 고예와 탕 개왕 갱구와 당부테란다
1: 나서 표용기 도괴 뷰그 타쉐타 제쉐 태조 요시 아 장글라과 체진 마부티제 유대잔바 네바르 투송게타 뉴덴기 페주야부 체제 정외 퇴조 선수계 토바차오시 제장안주 덴주칸디 조부시 도그 덴주칸나리아 짐든 체바규 상매문제 지단리아 교화 총바타 지조 현용의 캡데다제 정외 송교 집에 두시 섭다 요시
0: 시가제 도그 규제 덴주칸니 페랑 교종기 도그 규제 주된도 체베 체든 덴주칸 토마티 대주부티 사드 롱동기 도그 노돌 직뒤 김시직 종유 대도그 토기 루규 처진탕 인내 주제라 라리아 순수 예바총 덴즈강나 도그 점든 체바탕 숨디저 슈 로드 창을서 넘버 7이규 말라토니 찔루 튜럽 듬바니 튜럽 주급의 파르티 표지 도그 주제 피균은 바르체 트린디지니 도구 주제 된주 강기 세디바이 로브진나 루규치레 장용의 공 나르신 도구 신내라 대매 친부 대유 로브진 전지 베디 디가르 대디 정유 심주탕 세디지 내가 지기 도구 주제 된주 강기 자진업이도 좋아라 트린디지기 균의 신도 친부유
3: 무슈 바디 티니 탄삼고십기 무슈 바디 지지 rīngwī āmatī yīnā gēzē yōrī, tī gāng lā chāsā nā tū zūy jī gui dū. Tī nī kāng zhī xī lā dō gui chē bā tā, tānsām gō shī chē bē gyū rīm yōng gui jē, lām pā lā sā chā kāng dā gyū gui bā sō gui dū. Shuā dē chāsā bā yīnā, pē dū lūn chīng gā cēng gui xā.
0: Cē rīng dī gī tāng līng mē chē bā tū. Ngā chū, tānsām gō shī chē tū, dō rīng kī, gā bā yī dēng kī bā rā mā yu bā xī dō tū. 人恩 아마티 계지동키 중리 카르종토유 난주 서윤은수 따와 규규 타지 디카르니 페랑교종 시즈총기를 후규도 내비 계제종이 종총기 기능수 종리 카종 기능이
4: 계제 보유종기 천다시기

0: Karzongki, Chensukang Nangni, Chiksu Mebar, Nyarza Chebatang, Yegi Kasewi, Tatsam Kursip Jetu, Durinje.
1: 도린티간라
0: 칭 페드룬첸키 타담 90제도 도린데 미리냠생은베 계제 도그르인의 대속주고요. 도린티의 은이수 카소소르게이타 뷰이니 꾀데 급티뒤기 타담 90기 로규토에타 도그체유 게더위낭된 차상시 도그카세웨 도린 통금바시기
2: 시부터도 Korki zinzui chidu, sankam chikzui ki guibu ta, nyanka taganansi nyanchin ga guji guixia. Kisi titu sankam chikki tinzo xieto, tinzhiyu na zinzui chi tupto yomari la, ji ki korbu mokchu diye lang tupsi mari. Cheza di korbu mokchu ki godi guixia. Sumbudi yi na, chakli jukshu di chashabi na, tansam gursi che cabe ji la, Kongki tongtu nyongsum ta, jila tansam gursip ta, tadien yongwa chi gui cui ta, rengni gi lege chokdom yine gui xia.
0: Qing gerabki pedu lunqin la, tu kangxin ni tansam gursip che zui tari yu ta. Kongzu, gezer durin xin tu kangyin la. Jilo chek dong dung ya gubju hu ji lunay sun. Korki pyo la zeng gui che, fu kang an ki, bun qin ki ni chidi zeng zui ba go gui ta, tansam din sun che ni. 本中写的汤丁里用瓦切罗尼地借的切断丁的古竹口松落清中央是兄弟培地来的人切教过了增进团在尼古本真别拉达切增进呢培地伦前期罗达的丁气土气泥塑伦前给学尼地他藏古写切隔壁颠壁贼也在提隔壁地顶住郎千西银北恩里古写切个举个意
2: 계즈티낭아무네송 두린티이나
0: 可以呢，节节总出了得个，对抗这点执行，重新突出台北，差点性地基的那把，我们修什么？罗达七镇七个，七龙车，俺送个把努力捏呀，独立套给你，对套没什么的，输得太。各地的，别对人亲戚，多了什么贵宾，节节走啊贴，俺是呢，抗中杀敌，不住嘴扯军粮天年，没得没，没得就对钱。 配图，唐爹牌，卢肉饼雪地建议多个，天内先去讲的。天内，写字虫给了集中中情绪的长笛炮个别多个的，唐个婆娘，朋友同阿伯故意提议，唐个婆娘，朋友同阿伯故意提，唐给了个个别是一样，天内对抗是个月头，给个两天两年是些人呐。
3: Tokti mambur chingne, nansu palin su chung, kye chung tu, lian di tsui wa tu.
2: 俺最多认得恰下边呢，王玄策给贵给不是？前头空给的贵给贵团里，空碰玉兔碰伢听松阿姐，天天给连根做呢，汤给个给是修车站下的哩。
0: 别把这面塞进泥巴去，汤给碰伢碰玉兔阿边贵一天呢，汤给了个贵给不是银吧，点了拍不动。太阳汤高中去，先请吃了松不得，接了出给我从阿点了贵不是银心。他把了龙切动松江海陆军电油井，破矿所，他那伢子切被陆龙阿学的，第一多个生意。拖在了黎明，我中阿送药汤；现在了黎明，就是天气差阿油。我见国美南北套呢，多个节目。大把你去这批药汤，一桌松江九级咱们药井，多个用的家园全部灭掉，陆军人员的人当全部电油。
2: 王玄策空破月土破年天松阿不是天堂不得记录出给许许松落之下天天空破年古训日空皮塞冷地地他贵州南斯瓦塔长安年独吞切记南帕土甘肃坦新疆天天俄国的时间拒绝他而破月给客户批下天天连给你破月给客户破年让给客户批给松木学的之下落西记了长安的落皮不是
0: 王玄策他给破月了阿别破年是银别恶年跑月兔天松拍片，看个集中图，查得不到故意的这段抗议呢。多个国体难得体验麻王堂，王玄策已登月了，军个乱切，俺就并不这么谈念头。谈个婆娘跑月兔阿伯故意相对抗度永远。
2: 可那不加个拍片月兔交际，加个情感的吉布鲁布图故事不谈。乱切阿罗那顺气给四川的，谈给了他自团去之外月吧。天马浪板马长年啊最怕你错过擦姐王玄策谈怕你顾寻王世仁尊土就济都列不起了家卡情绪的改变三没改不是天天空给你不拉他偏不你看所说梦里切多你给他大马短短压的
1: 家卡情绪的改变了桂林落雨
2: 您送亲别接了家卡情绪的论情轻松姐姐长安床都落不是他听给个托不提样文心工作谈偏是这尊陪都陪别个谈开三日
0: 路不都准备那句天王选择了生育来代表结合起托育各地对文心公主陪读陪名松间港不堂年之前的各堂开会汤本着啊体会十度庆言第二天王选择以第二个托育堂代表上马东扎的店里帕克前的决定了找我东扎擦去当我马赛托育给孔明孔内有着前言阿鲁纳顺孙孙前言某主题记得被每几个结合起自动当我写笔行三位某主写句
2: 给跟亲们往后为以唐托归一地里智能队以贵忙不秋水小雨赞我也真特别骂人前三专门出席电解三线机会突遇提前两天里狂木高中新暗期你的朋友熊冷啊你也没过去的高娃同们这边那天的就给从日轮新的这边路不图汉下面推了给俨然日物熊弄了怕鬼切把一路宽解王玄策一米比多贵的贵不是
0: 接了出去我不用啊接了王玄策以唐高中品准备唐土浪的朋友图朋友听孙平长安内独吞前的天给鞋子创建的集中总体所拍照出看家的出别只需靠把球各是朝傲行动前的月前南个堂位推出几年前为坑的堂这边原作里王选策了从那什么忙不见破年天松阿伯牛阿成个内地长得套独立一个天各所就他在集中途越过了永给忙前为相对抗的当个前年汤给了个地多个汤王选策已登据了年薪
3: 集中创的了呀九百级了我呢行三样还是下看意思呢天天今年本来他你呢从来他都人类居住级别嘎子那么几年是下他的大大天天前不点别多个世界的各部去车站军人顶色切头不穷铁矿了呀王选策了军个铁站没看意思呢陆军铁店拿了各部女牛是下一年他的相对抗的军个前别接了王选策以呢人类别的铁了女不三斤皮也不端下矿给文心公主陪了陪陪接了别的前别冷地铁下坠头不碎下
0: 年冬季了汤个婆娘朋友都那边查过独立铁电用机中的人员送给前边郎就不谈铁的送给也不差钱那天是兄弟请我吃了有你有钱才是专业我问你 도구 두린 요새 니고르키 종이인라 탕기 포냐 포유 동학배 자구 두린기 링은 송급친 겐식장 인배 닌다 디가르 다교원 제발 용네 도구이기 타고르 내줄은 염집탑 응음의 닌가 유미 랩시치기유
4: 소위 제용을 지대 이기 송급받아 다른 다른 그 인대니에 이라도 여기는 가나다라 슈티에라 쇼파나 군비진 가나 카자데 장다 쳇데네 그지 이라 이두 중에 숨도 더 익들라 되게마 다 이 며마 다 메다 답니 견도 대토는 아와 대지에서 야심 되게마 다 이라 강가스는 되게마 라다 며마 락업 되라 다 양도만 더 제 까다제 디야 야피
0: 나왕 그 제베 아바 제이 세베 되니 왕선처 파신 그룹에 되니 天安 인체 내티 미남기 도괴텔 아바제이시 뷰지유라 도괴이 세조텔이야 아바제이 조시 뷰지유 콘즈메베 직체지 도괴 토기나 되도 미시 원장 콘즈 제이텔은 나되게 진시여 봐 도끼유 테르데 콘즈 릉니기 쳇답라 데네 테르 송격 타직도 지기유

0: 디가르니 둔디타 야즈인비에 튜르기 녀아 잠유라 중화 미리 지든 소비 두시 체린 토 동주 주닝 조 체신 미리 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계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 그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 벽이 퇴응을 타 참비 뒤지 내비 피해지기 렘비토 뒤유라 피해지기 튼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두시 사바 라다르 체비 뷰지 레그토리 사드 벤저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그 뒤주로 슝는 개비 변정 사비 지도 点비 벽이 주진 订阅帖 겐강 기몽시 등부 주바타 사드 겐강 불류 초두 송종의 슝는 개미 계급이 긴감 시에비에 토가 스준 제주로 숭는 겜유 변종 사비에 탄삼 도띵타 허승 사띵기 지지 루양 주여티 조용리 탄삼 띵링타 탄삼 사띵 탄삼 타게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계급이 타띵 타다른 문주기 라림 뼈둥기 조두 후다 제유 别别 뒤로 사바두 양주 렘부 사바라 슈 여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드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린 지도지에 대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든지 내도 후다 제규이
1: 스마트게 하는 인 혼남 시문의 시우기 청관 취라 남탕내 림싱 진부망부 콜듀 최장 자숨준의 쥐앙팔 매주 공간라 남탕내 림싱 진부망부 콜듀 최장 자니 서군의 쥐시팔 삼루지 진부망부 콜내 림싱 남탕듀 최장 자니 서군의 쥐니팔 사가르 차바슨심팸네 림싱 진부마부콜듀 최장자니 승닝네 구팔 캄바르 남팀네 림싱 진부마부콜듀 최장자니 신네 듄팔 캄말라 진부마부콜듀 최장자니 썩숨네 구팔 네동취라 남탕네 림싱 진부마부콜듀 최장자니 썩군네 주시팔 튠지 차바충팸네 림싱 진부마부콜듀 최장자니 시쨍네 중니팔 초메라 차바충 펌네 림싱 진부마부 콜듀 최장자니 승닝네 주팔 최입취라 진부마부 콜듀 최장자니 서군네 주영팔 보종라 남팀네 림싱 차바충 펌듀 최장자 승진네 주영팔 미도라 차바충 펌듀 최장자니 서군네 니슈증이팔 크룹취라 차바충 펌네 림싱 진부마부 콜듀 최장자니 서군네 주영팔 마캄라 차바충어 법규 최장자니 썩숨네 개팔 리우칠 차바충 펌네 림싱 진부마부 콜듀 최장자니 슈쨍네 주팔 승리취라 진부마부 콜듀 최장자니 썩지네 개팔 허리 진부마부 콜듀 최장자니 썩니네 나팔 니말 진부마부 콜듀 최장자니 썩시네 주팔 가종라 차바충어 법규 최장자니 썩숨네 쪽숨팔 기계라 차바충어 법규 최장자니 썩지네 구팔 초친라 진부마부콜규 최장자니 썩니네 개팔 샘라티민종탕 총대기 남시공대 스러나 티네 개낭 총기 카지키 넘시공도 쓰러나 죽토 주민

0: 미딩에 토뉴메 내가 진다 말하기 갈니 그 요새
1: 쟤나 니에 도구에 대고 봐대 뭐래
0: 디랑기 지구의 주의 랭게 리그로 야구청소나 소르구치디 장급의 내디 준주 인생이 마세요

0: 센다 파유기 깨져 고기도 와
1: 닝이 왜 손나시도 대원가 나서 같이 뒤 로용비 손나디 저 유구이 봐 하고 요마지
0: 슈사 계시 투급 디치드 매나 나서 파유네 같이시 사치시가 조고도 요르베 로니 서구 콩라 나스러네 카체비 로주주 겁라 파른세로 로주 치미 게나로 로베지로 나포유로 로야기 그거 맞죠
1: 녜젠세라 나 로주 고리디 완조라 자과르 사지 로주마라 이교다 같이 비 디디 로주 주송사 카다함다가 보심 심비 포교고 인신 망남 동행의 미호블레 겹겹레 저니기 디도코나 섬규미스러비
0: 먹지소 탱웨이케라 빠냠 시오도와 니니 셀로 탱웨이케라 스촨네 카체디 니앙아 스티나샤
1: 바위 구르마베 탕아비 신덴 슈미고 터도네 락도 제치수데 지둔송 키덥 착도 라리아 뚜인직게 도스터디 나 쥐 사지르 부 당구 체비 양 타고 르샤
0: 양 타고 르샤
2: 아직 좀 쉬울 때 얘기 고민다 막 보이다. 거다 조금 날 때 얘기 양성기 제세지 쓰기. 더도 류유정기 겨우디 인도 항리 요시 아직 좀 쉬울 때 고민다다 좋아 이외미 막 보도 화. 단도 공천다 총기 날 리자. 니에체너 또 요 좀 쉬울러 니에체 라바.
1: 글쎄 나도 상어 미세 규모 손사 딱제 지기니스 딱제 제 가유바 마시네 王拉皮，你写大仓拍下。
2: 老黄哎，你过对了。共产党给昂堂不，你都不明白。拉不给有些事情。的哈啥？张哈啥？
0: 张先生。
2: 我是张先生。阿西。
3: 仓妈，什么事啊？我这两个贴的门头上不得，你把都当真瞧的。小朱，贴的要我先去说啊。
4: 有。
3: 要不那个杨森的，贴的别看那约束啊。呀，别看那约束啊。
4: 有。

0: 김자니 셀라니 보추나 그래도
1: 용아 김자니 셀라니 보추나 초요리
2: 먹지라 접수원이라 네 셀라서 세유 키나니 시세 가르쳐드리나 로
0: 老师 니랑 치우 나니니라 세시 근데 수지요
2: 세시라 아 가르 세시 수고요제 니에블라게 어 다통기나 리사사 키나니 가르쳐드리네 다 세시 수고기
0: 아 세 쇼세도와
1: 디제체니 흉마지
0: 세시 수고리 다쇼르 무시샤 세니다 타지스나 타가지바
2: 어지 진짜 가봐요 그래라 다들 보고서 수고를 해봐야 간다
1: 십세 원역에 숨바세나 조양 두어리
2: 아 강자
3: 멋있라 십세 원이라
0: 먹고 조수해
2: 조수 통칭 연락을 받아 프랑샤 초노비 연락을 받아 조사수 니 셋이네 지디로 친다 서규로 친 조그리
0: 야구도 초노비 십속에 내집다 텀집수 람산 초연이 지린 토단 체제 총지 총기기 토담 레거나 쇼리 코즈 로슈주 소사 수수다 텁스 묘리
3: 레스
0: 예고 되로 총기나라 담체만 고 접지 마술레가 체크하고 입자 루트르 막거 상게 지자 레게 게 오키오르다
3: 레스 나데 요야디 우지 넘니라 니스 디고 쉬아이 총기나 성유 몽시다도 더도 로슈 몽데 속베 미네 가사가 쪽담 수연이 나수 돌아 진짜 죽이 더도 가서 갈사 뭐 미국 적고다 미 마음이 쓰기
1: 미티 쓰이나 아주 뒤신 쓰기 입자
3: 더도 국민당의 삼류 독균 섭신 법에 망소 가지 더도 삼 통문도 내 가서 셰프 속에 리세 루진기 지자 루미 가지 춤춘 다지 지자다 지시 자주 지유 나즈 리제 속베 긍지 명초 첩세 통어 낭초 지조제 나즈 상마 두시웨 사자 참튼시가 조어 삼슈
0: 야고도 남바 만저웨 토네 쇠냐 냥부당 망조다 지지치웨 참튼시오레
1: 어 지즈 지자 지구의 텁스디 사지 그게 미망유네 워데 조르 고조 나즈 미근제 지바 시오레 나도 미마라 샹디 슈니 레마도 뒤시마다
4: 지 추세 주바시 자라 뭐고 마리 나도 망쳐러 죽기 지니히 저 직제 잡드 자가 마리 등니 야 레시
2: 우티라 셰라 쳬다
0: 용아
5: 엄마, 나 샤서 니 주기.
0: 제그리. 상게 세디 미싱기 유베 아. 세메 누구사. 띵아조 루누 그르모도 요마다. 시부시라 요리.
4: 샹발라 퍼유기. 세메 누구 최아니 슈나그리. 다다리 야호스 최아라스.
0: 괴린 대두. 세메 누구디 선유유. 피기 소단다. 나조 스트롱 소다. 좀 정미도 피기디 차고다 수행 수제 신부촌미도 간주 스트랑리나 자디 파 꼬제 로마도 모두 생마리 딩외비나 년보다 초와 친부체 샬레 시라가 시부요리 초와 시대다
5: 시부도
0: 그래도 바베랑 찍진 셈이다.
6: 그래. 심부 뒤에 두고.
0: 아, 시초. 과제 시키지 니 보사.
6: 어, 매매. 맞아서. 고려를 제출시. 바로 전달 수변 도서 농가 주의. 수변 도서.
7: 老陈,
0: 계시다.
7: 이산길 돕지. 제 니장 리민도. 제시드 근데.
2: 세시디 접수 오요라게 된게 나사 나 메트맨에 탑시 가려래
7: 보고 토탄더 소룬백 같지 르바 장게 니바르토 식스도 탑시 도로치다
0: 제초
2: 어디
0: 로천 키셰메 믹스 튜버 손사 저거 양 다그 저거래 세시디 니데 비체

빨라. 나 로용비. 등기. 나를 주의운데 双窗 통주. 미개랑 차시야. 아무나 다주모. 대부리샤. 니 군일이야 다도 여우치기. 군이 남다 용구만 하시.

0: Bagbar Sizhu Langba Tang, Sekhi Kheba Soki, Bagbe Riki Nedu Yuzi, Yuvang, Bagbu Zangsi Khang La Pheb Tang, Ngay Tsongka La Pheb Zi, Ribu Meba Tsuita Tang Pechu Nang Cho. Bagze Lunjung Tang, Lengshu Tunba, Bagbu Sekhi Kheba Soki, Bagbe Riki Nedu La, Yuvang, Bagbu Zangsi Khang Ne, Ribu Meba Tsuita Tang Pechu Nang Cho. Yuvang, Bagbu Zangsi Khang Ki, Nguyen Tu Ki Jikje Tang, Chile Minne, Bagbe Riki Nedu Ka La Da Kyung Chi. Yuvang, Bagbu Zangsi Khang Ni, Geyong Ki Muji Tsemba Si Yinbe, 지난라 박베리기 내준 유지 예송가라 편에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박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고비 규인 박베리기 내준 칼라 총가도 편에 십제 냠리 낭제 월구단 고수 굴레미글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2: Tiring anzu lo yeba dhru thamdi ane lemba ka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e nyongzo mune di kandere dhosh daga dhru.
3: Te shabsha ji ode chik tsu dhosh dago nani yandhwe?
4: Gyawo shushdu wala.
3: Nase?
4: Yangwo shushdu.
3: Chano lemba di tibu dhwe?
4: Da di hao ma shumwa.
3: Di lo yeba dhru tham an kiran liya kuya yi.
4: Nase nase?
5: 한국이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3: 네네
5: 하고도 공부기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3: 네네
5: 어 대외장안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 도와
3: 다치는 램바디 기란티부도
5: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3: 다 기란 책 텍스들레 부야이 기란
5: 네네
6: 너 한국이냐 건달람 사고 시텐덴 로지바도
3: 어디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부위
7: 지도 카바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8: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고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기 뉘부양 쳔부된 유베 나공 당 니공 그뒤 겨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뒤 겨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롱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수불 균치 숙체리 부신 원토베 마치 我东阳干部行为图，记录住的。我一拍出你过去会当不当堂，空气看不清楚天呢，童年感情硬了，秀眉虽秀牙印，可没看不堂不听，下不着空得来，冷嘴文档热得吹，看见看不认识，激动地赶错了秋年，穷丢了苏瓦雪，太弟兄七百两三百年，七百干部苍龙员外企图，新酒堂三百七百银币，七百根据苍龙给开酒堂对联，取过签约。这当也不明白有上企图太弟兄七别冷天里阳性西我堂冷天顶秀气味恐怖也对天性级别从来是容易出不错恐怖部队堂从亚也越高刚把超容易的叫企图贴住冷着银别冷着其他别级别生产面太弟兄去那么去七不用出借七别推荐了七不错推荐这个用我堂地堂昂苍龙用味面对秀他们恰起了锅儿，也烫锅煮锅锅赢了。锅儿也看暖热气，他们恰起女呢，恰起不有赢。
7: 罗杰帕追日锅儿他们，日锅儿烫羊肉刚烫了，明年去过吃不习赢。他们地图了，日锅儿给暖不点预备，三月点不着进来，这大锅头了，百姓点不起气味，恐怕云人不养，隔来可个没。体外他们为了吃就烫，天对锅头的暖不点预备，大节气的。听爱人讲呢，参与了国家级国主考级的嘛他，他的参与了国家级国主考级的最名贵。品种罗杰帕主。
8: 要推荐羊，你们操瓦起，阿公黑龙党员常秀秀，罗杰帕主，你过去快递司徒，三天那么些去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南北洋千不点月呗，阿公他年空可对群羊参不去，日子吧，军电冲过所去对群羊参不去。另外，你过堂龙过，吃出阳光图啦。苏北天气，苏北里不行，温度白马车。我东阳干不行，温度。吃了这顿，我一拍出你过吃亏，当不当堂？
9: 大娘，这阿弟啥？
10: 这得来多多煮呗。
9: 这阿弟是自己把开药买的，让婆老亲亲的买的。喊你放的牌就是当吧。爹娘的就是做呢，人穷的面子热，车站这里天气温度啦。
11: 这哪不也不是吃热？
9: 所以这蒙牛的店家韩立方排球单的这个人，都写干部就站起瀑布单。所以这蒙古人呢，就是提来林子去瀑布单，俺的球鞋单呢，穿也不是林的。
10: 这样我是啥啥，
12: 都谢出苦下了你让了别去大亚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了呀你们我了呀妈妈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需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老人了他是温州崇德强国长
8: 韩立方从康，公司旁冷肃，面对三百五，韩立方从康，邻国小兰溪，杰克洛车开去韩立方从康。

0: 가스칼 세제 디줄 홍업 개조 대배 장아지 이 토스쇼 난징기 두자로 공차리 조시도다 제마 통야 용어도 마요 앞설 더 줄다
1: 자 수입아
0: 신 원초 이배 미세 차주 소중기 조장 钱德龙义

0: 용아. 디데이나 잘게 주여긴다.
1: 다른이 랭게드 주모투비나 랑소토르기.
2: 더도뇽 주도스토.
3: 먹지라. 시다.
2: 루칸스니 디나. 아, 디제. 고별도 먹자.
1: 리미르몬지실터비나. 댄데 타요다. 니지체니. 양자모분도룹체. 모두크민 타고르지. 이내가서 전경막디 터링 댄로유사. 터링슈 고바세토마리.
3: 나주지네 코미니고 대작게 리척으로 니네 담아 사주 세지 대로 순지 소야로 강고 차오래 니에데나 막등 앞에 람사 코미로 교체 월세 되보고네 당여다 리미 시그 냉고래
2: 가도 정거 막디 봄쇼 쪽 송기 수쇼 막에 람사 나니네 퇴제 멍지 괴르규 피게 조합다가 탄삼으로 쇼를 쇼띠 체제 자마 살취치 우리.
1: 레스. 멋이라. 통도 공수 탄삼 절제. 유연한 표절하라. 도순 제국이.
2: 등등마 시바. 만주 바이서 구일의 자주 진행 그 본조 소개기. 치조 진아지다 직지시로 兄弟 제리. 탄삼라. 각둠시. 저우 치결 표제랑가 까로스로.
3: 왜? 용아, 먹지라. 천주 징주단 유기, 고주 사샤.

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1: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ཁེ ཁེ ཁེ ཁེ ཁེ ཁེ
1: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1: 准备快点别急卡住给七手机给对给打手机没打不理解明打不理让给什么不如给西安了让大娘做起来姑娘里让他们我梦想马队接着其实马给全部的马给你输马给吕布
0: 더도마기 적게게 소스마고치는 왜라 채샤 타도 전두고 속을라 키조마드가 부시고모도 나요마시 다키조 나주베타 타고자 쇼구윤의 피통마기 소지시장이 고다 쇼아니 키조 너무 찌고들이

0: 가동. 저도 유배 텅더만 이배 먹고 창마. 전도 총 기나라. 주초 뭐 요슬어.
1: 小西文宇, 중앙문의 달련다지. 나나니 삼자라. 미드나샤.
0: 야오초. 먹지 허락게. 텅더마 탕부. 먹도 좁게 근데 티시. 산시러. 먹도 착부치. 람파라 저 진디다지 폐사. 전도 진주다역 시지디. 콘조 톱괴니지.
1: 디제급라. 나도 텅더마니베. 제지급도 기과 주주 마시. 하하하.

0: 남사 지켜군도 가라. 나주로 쇼게 탑시 심차스. 제도 규제 이 스타트.
1: 됐어. 두명만 예사 죽여. 다시 내가 법제. 나도랑 살 때니. 전도 수초만 여수게.
2: 가지.

0: 접세요 예. 가르는 거 예. 가르스 있는 거요.
1: 제발라. 통직 사지디 샤제 첨부 소원사. 난 저 기회에 세모디 귤을 구셔야미도. 딜레 타제. 세슈 속인다.
0: 나나니 십제 로충니 주기. 세슈 소키고 이거 니마심 칼이나. 수일럽제. 자게럽제.
2: 마시. 프랑스네 장교시.
1: 니망아. 파레스 발리 로브주 체베 겁나. 조종리 니보. 장베이다.
0: 알레.
1: 겁티드. 난주 턴도. 중화 센주 총과 수비. 세슈다. 세주 감보. 진예 세주. 창모 소싱기. 아, 겁티드. 파레스 치드 중국에 나라 깨다도 취제. 고고 공 토금이도.
0: 야, 녀루. 자니 스케피. 야. 나인다.
2: 나고네 갈레토 스카츠
1: 도리 산니 스토스케스 제수나 니파케가 요
2: 레스텐라
1: 니야
0: 니야 창이
1: 세마사 토두 턴다 삼로다나 참슈리 삼로코두 세모데 타 차브리 어디 지구니 슈르다
0: 소라 양광고 가르치는 거
1: 윤괴 전신 지수물로 시계 최후의 유기 용식마리 나주의 교디 타다 고주주 소사 지리 토담다 죽주체야 창마 내게 존내시 이내 선주계 리체야디 앙다 모샹우리
0: 섬주직 등 중수

0: Sida, say should he colleagually shun you good. Shook chit a you, O Marie La. Chung to you, O Marie. Yok to you, O Marie La. Go to you, O Marie.
1: Ding answer. Chong ye to tam da, to drink da, chigusha. Mammy Kagula, ye cup yonwa, Yasu serve da, tsunsa.
0: Nazu serangi, say shunala, Natalu Marie. Yes, digruda, say Mongo Lucy.
2: Ah, Udila, say shusoyadi, Nazi janata.
0: Yonga.
1: Say,
0: 이내 솔레 죽주 저마다 마주 겹쳐 망체 치게네 낭제 차고래 아주 지리베 게니 소저 강교 레고주야 테러 하 텁시 시당국이
1: 더동기 니키레 가시 레글라스투야 구데어라 나졸레 저거 침부친고지
3: 小姐呢？俺最母兵也弱大，小心大呢。俺最困最团结，牛肉钱生不着。团大的做，俺们这些人用嘛子，引起广播的热切起来。俺先去找爷，
4: 大伯伯错了，这不是不是卡斯？
0: 伯伯错，休息。
4: Yes.
1: 개인구이다.
0: 예예예. 칼리지시 칼리지시. 더도 매는 루규이다. 야, 조마치 아, 조마치시. 어야, 야, 칼리이다. 야.
1: 기나스균시. 엄지라게 예미디에 사가 토자나 유마르 숨기.
0: 아, 레스.
4: 야. 어찌, 조링크 바치소.
0: Nyesuke bachisu.
4: Ale, chen nye mo ralo, pop kan kien ha chingu. Kinas kuli chue a. Kar nye mchi a.
1: Ya, xin xin, di shu, di su, di da. Ya.
0: A, xin budu gui.
5: Xin budu.
1: Ngam da ma chi xin.
2: Ya san shu.
1: Tang do yu.
2: Xin su yung yi la, mo xin la, yun nan de dar shu.
1: Lo da.
2: Yes.
4: 陆廷成跟他宋仁兄周保中所被李梅达汤药木布擦去切不汤张马拉出那中国擦上车度大姨能得不压死我这位了对不起也不是难过的赢得一难过赢得了到时的年让去擦被给给下午天下年岁要解决吧卡拉索年的老陈有理不当年的俺有理让年岁要解决的主要是 俺能打没得老赵啊老赵啊底下俺们陈局哎陈局俺上当就叫陈局啊呀俺就拿三把雷斯电视的呀让叔叔得啊俺们俩压屁的有叫啦陆队员了去给下好的大家想吃吧雷斯雷斯雷斯雷斯他先拿老了木哥木哥哦托西托西托西拿叫啦
1: Liz,
4: Kalina.
1: Liz.
4: Yeah, I'm a time to that. I'm a miss dear Lily. Jungo Kavachi so. Telling I yungu yuba hakone. Chua, Susie Chama Yongchi. Monga, Samja yuba chasane. Budini, congestione. Jungo susuva. Jungo tisha chership do. Nisha kone. I'm the swine wing see. In a di.
1: Oh, Ludiala, not to winda.
4: Kalina jola.
1: Liz, Liz.
4: Doctor, Leoka do yopsi. Yuksho, yuksho.
1: 杨振国的求心计。
0: 这都读书全部停止，不过他把那个油麻子，哼，墨迹洋湖城给卸任，把这些东西，伢再也不去，地让给顾志霞，
1: 那是，
0: 这边了，聂先生到底主要捏

0: 로드소 로노기 시키치웨 먹더 죽지브지 제랑아즈 레게 소네디 나츠 죽준토 샤오지 더링게 소도 디토라 녜 소디 로노브사 죽준기 레게 쳔부 숨시기
1: 강도 게마 직수당 된자 숨경기 직시 죽경치웨

0: Logi Padre Rigor Lamni, Rigor Tang, Yang Yu Gantang Lamming, Chugu Cheva Shin. Lamdi Tula, Jigog Nuba Den Yube, Sangu Timber Zine, Jidar Gotula, Bushing Dim Si Tue, Comba Yunjing Buyang, Gale Kugme. Tue Lamula, Cherju Tang, Tedu Gotula, Nuba Den Yube, Dakje Chidi, Ting Erin Goni, Chanila Gorge Gokoke Yamata, Tata Chanila, Gorngaki Gokokele, Jumiku. Penjong Logi Padre.
1: 여튀기야니메차와치나공헐롱당회장슈슈로게파주니고치쿠디스토사퇴남시키케줄로밍네세유라니고키뉴비양쳔부덴유베나공당니콩커드큐양쳔부유리제바균디엔총고소치드큐양쳔부유디외니고당롱고철추양고토블라수볼켄치수체레부시응원토베마체
2: 我懂羊肝不行，我懂。吃了这对，我给把这，你过去可以当不当糖？
3: 这人俺做老一辈子，他们的，俺那两把嘎子，这里拿老了也包了没了了呀，困住呢，俺那娘子，我奶奶肯定都是打着。
2: 对，啥子啊？就我得去吃的是大包馒头，对不？对，我吃多了。
4: 那是，羊我吃多。
2: 吃了两把的屁股多。
3: 到底好不好吃饭了？
2: 对，老一辈子，他们俺给俺俩培养的。
3: 韩国的那剃秃了，不要去打赌。
2: 对对，
3: 他我都恐怕也就咱们也羊毛修多。
2: 那是。
3: 啊，这位讲俺那都养个柴火当，举个清明呢，我那能当用啥人民都玩。
2: 那是那两把的，给他剃不多呗。
3: 还得八十三七十三万呢。
2: 那给他吃个剃死的嘞，培养一给他。
3: 那是是。
2: 哦，韩国的那光头郎啥样过？那是一点点老鸡巴多的。我都给他个全部当郎啥，听他说，那给他俩天个培育。
0: 지도 카바라 레워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1: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맹 가신 인라 슈미 순슈 갸힌 코메 콩부 탕부티 샤브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 신시 지도 기가 설라 총예 충도르 수와시 타디 슝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 탕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 기 케주 탕 뒤네 추구 체유
5: 说到也不明白有啥企图泰迪兄级别他们听你养心希望他他们提点秀气味恐怕也对点心级别从来是用意出不错恐怕不对他从家给别个刚把车用的给脚企图提出他们这银别他们这给他给级别心这米泰迪兄弟那么给起不用出去级别提前了起不错提前这么用他给他昂才能用味面对秀 ham chaji lo gor ya tang gup ju go go yin la gor ya kha nyen gyeop chi ham chaji nyu na chaji bu gyu yin
0: lo ge pa ju ji gor ham ni ji gor tang yang gyu gang tang la ming ne chu gu che ba xi yin ham di tu la ji gor ge nyu ba den yu be sang wu dian bo zi ne ji dar gor tu la bu xing dim xi chi we kong ba yun jing bu yang ga le ke ge me ti we ham wu la che ju tang ti du gor tu nyu ba den yu be dak ji chi de ting er jing gong ni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고르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6: 계급니 지마나 시간 팀로 로스도 뒤 막다르시 중화 미마 지든 계급 팀조 지자 로스 팀로 니로니 생활에 나와주 집이 제 찍네소 무슨 협작제 다양
7: 자기사 자들레
8: 돌도 주게
7: 자가디스 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고 로친친이 말해 한리팡디 배치시단다 디난기 줍지쪼니 영중의 맨스리 제장 짜리 견 직민도라
9: 짜나고 야구지 체육이
7: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팡 배치단의 직업이 또 세감 줍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지디레 링지지 포보다 아니 주시단은 수야구지 링기
8: 짜야 오시차샤
7: 多谢做客下了。你让了别去打压的韩立方给吞下三百的人的，去了呀？你没我了呀？没事，谢谢的。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也要多。韩立方跟踪点给，俺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
1: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龙苏，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
7: 林国下南体给克布洛车开去韩立方从康。
10: 不，来我这儿看那狮子去啊！不。
2: kaba masya da kala inda. Po kuj kuj kala dinyala soda, tundu ame kaba jew.
3: Mule zi zi chuka.
4: Gana ya, shamo sodo.
10: Chukuru chiamzi che chana, tambar loglam jowe gyu.
2: Kuj kuj ta wadi ji da sholji le de mindu, en sholji di ji sada ame kaba ya.
3: Da kaba chuzi ya da, enge jia zin chu.
2: Da kaba chu kish en. Somla nan lep daga la khali nyam jia ame kaba jew.
4: Je bu da ame khali nyish. Da to.
10: Khabar gyume temo yi. Puzir meji. Zhe ce nang.

0: 깔래 가서 와. 아, 보고도 못해. 진짜 죽을라. 딜레 민러 뭐뭐스다나. 나도 스트롱게 유게나라. 보고 춘추 쓰고 왔다. 근데도.
1: 리스.
2: 다제 체규. 다데 댕킨 시에초와. 우두시래라 저 불법에 등긴디. 직소 유입다. 철시 유입에 꼭 쓰이기 자주 지르시야. 혼자 시기치외 성직 처하시도. 성직 조바식나. 저위 통도 꼭 쓰이기 자주 접대 전부 비지도. 배진 아주 참아. 꼭 쓰이기 민투디 나라 윤도 가보시. 제자 예더두. 람사 종진 총러 혹시 진송기 자주 비제 뉴미다 로주미나 동디 사내시다 쓰비.
3: 제나 양해 수의 속신디 그때 쳐오래.
2: 디츠디 나르갸체는 저거지.
3: 계시 미도시다 베긴게 양해 소신 나르갸체비나 다다 저요어 추마르베.
2: 디니에 삼당비. 이내 양해 정도 소년 망소 망고 소자. 당당아 저 미마 망소기 최소 대자라 삼당오시.
4: 루디지 좀 송바. 我 못해. 저거 섬 유에 잡라 지지. 나도 같이 되지 매 소고 성부시. 녀러 혹시 진수지 디네 양해 총소 디데 제비나 뇌즈다 도시 당제디 용주시.
3: 예천의 삼부도. 디레 가서 제대로 충분히 접제. 양해 총도디 뒤돌 소고기. 마제도 가서 용에 망래 나발 제비 먹터 먹고 채우시. 이내 정신 나도 슬랩다가 같이 되지 매 차야 가세.
5: 총기 내가다 유스균 정말시. 나저 저위 뉴메 뉴스시웨 네즈일 카티 자우지 디코나 지디레 조디 벤조 송교 돌시오리 사르지 몰롭든조 나저 로스키베 조순시 탁주 군야체니 로스키베 로든고리 이네 딱다 미든조 니가 체셔리라 민외베 니가 시리
0: 창매 삼자로 좀 제도 대자 송교 레그디 망조르디 망조 꾸루체 미마 망조게 나조 로팜 주규 요마리라 타가능시 나조 이치메바 차 주규 요마리 지조 토로 냥의 속친디 속의 인스 잡자 제사장 땡기 체베 다세로 투도로 소그레 워디시네 망조게 류게 촉의 시슈리 루튼 지춘게 혹시 주순 자주 비긴 사디 배우래 양의 속신디 뒤도 속으래 전다디니 겐더 매사 뒤도 빼쇼 지나서 삼작하며
5: 어 남의 뒤에
0: 젠다가 된게 제도
5: 되다 장면 되다 나니 원래 쉬비 너 제부이 항등 게 있어 딩아 조 치부로 깨라
3: 就让人。

0: 杨老师，晓得，让昆明大老师学校的同学考虑吧。我穿校裤给解决吧，给家宾人。让你为了学校就这样子。我是学校不会打了，家校村子上嘛，也只有学校给对不起。那么多东西的，门头塞进去，让个大不的，让他不起来。
1: 제주 연대 거지 대시입시다. 물 미크 세유매다. 미드 미크 세유매. 마세유매 대지. 밤사니 사시고 쇼. 됐어.

0: 되다. 별로 봉규 제제 제게링로 도표 탑주다. 로독 터수 사대다야데 뒤니 체부 되어리. 당중야다 마우주시 시시다 가제 세외는 게디 기나소 시제는 뒤 막드접 개바 이지 강리나 부추고리. 제자 기나수 기지 지부디 착도 고루 강에 계세다 시시 쯔레 나니 당중야다 마우주시 투지 추수 더 유용마지.
1: 맞으라. 변종 그게 내주 믹스 선자 맞저 팅에 먹터 그냥 용다 전에 용야 용마지.
0: 친체 내급다 사자 키트치리네 키즈 튼제지 마칩치 우리 디정니니 미마 먹보다 창딩 먹고 개개 먹고 시식 먹고 싶어 마칩치는 저요리
2: 변종니 미리 서구 선자 첩시다 배조 출루 징내소 큰지태라 믹스르시 대요리 변조 직주다 봐 니바도 막도 돕수 니제스고리 이네 막도다 첩시 두배 있나 첩시 쏘고샤고리
3: 주장아 변조니 믹스에서 쏘자 예를 림주게 별 먹고 당부리디 집전에 대한 탁수 투여 말이 기랑수에 대한 탁수 시도 첩시 당 시주라 망스연고르다
2: 나조 자동카치 요리 당고디 미리 정종탕 니부디 취시 요와쳐오리 숨부디 딸레다 베지 초니부다 튼디쳐오리 벽 내두 탁주 최고 유나 안쇠 시줄 댕고리 먹슈 망찬의 유마리 치수미 샤구 용덕체 겹쳐 구두러 미치직 샤제 먹수러 흉내 겹구리
3: 흉람니 벽유 먹본기
0: 문서진진군을 찾긴 소사 나중에 놀수 좀 하다지 갈세네 참조 바르기 흉함소기 모두시 공부치노 안주 산에 둘이 마셉치 소수 탁주치오 아장자 내 둘이 안주 탁주치기 도둑제시에노 현주 등극 자주 대제 중치 록주 쇼가기 체담유세 맵소 랭게 가세 충수 기라니라
4: 섬주 가르유네
5: 우리 라니아사 슈교 마트 접예베 랭게 타지 부르듬 슈이 이네 랭지 머뉴지 산에 리교체 듀즈도 치사 자작 두루체와 듀즈도 수고치마 니에 섬제 치슈디
0: 제사 기주 마트 콘라 능규리라 십착베 랭게 편지 치우리
2: 페로 태외 중국은 보나 天主康教, 西居, 新主康素, 安水必经的成都内, 表给小王光地千里, 表给, 西居, 新主来头了, 兄弟给不得撤击, 崩局给, 松之水界, 涅巴度, 直接了自送水果园浪之队, 三内地给米利给, 月水空气了新主康列千里, 当个西居, 天主也无巧了。
5: 所以呢跟着水哥今天请我王俊清爹徐武呢亚佩律师哟关木松啊今天请我王俊清呢哦阿姨我陆陆续续训练天呢明了五十万岁干么事下来何里云呢我就说起等那个今天陆陆续了金正面主席送个别的送给啊爹准小姨
4: 레스 쇼다 레스 기란 잘해 나시 아 선생님 쇼비 열다 공개 맵지 땡에 넘수에 대해서 레라 내일 내 샤이지 셉시에서 대체 개요 마시래 장구 쇼비나
5: 俺就住在那的，没去留那个，刚被打伤时，小姐留下来呢，小姐能不能休息？我来了，我来。
4: 共产党中央事务要么是呗？国民党干部中央没有是吧？共产党批给别人的他妈是呗？
5: 中央送过一遍。
4: 哦。
5: 유험하지. 중앙 당당한 주 중례 가수 없이, 아주 예가 상피게 역시.
1: 이래서 나다. 알레 칠테로나. 라, 걸어 좀 하나. 얘기랑 비브 말다. 얘서는 기라니엘 칠테로, 얘 돌로지. 걔네가 나도 우리 도가 용이 주고요.
5: 기라게 준셔 쓰이면서 와.
1: 어, 덕매. 이게 자차부 가도 되네. 랑부 제대로 된 거 아요, 맞베.
2: 아, 개완라. 쇠진아다.
5: 야, 쇼다.
2: 개완라. 고들 기라 인수 미임자. 나나니 포유 직부르샤. 마세. 렌더르도와. 오네. 렌트도.
6: 택주부.
7: 에스. 셔츠에. 줘.
2: 개와라. 조지 신주당 사브리. 안주저 와라. 개와라 저외. 신대부탕. 칠레 개와라. 롭주망세니. 개급기. 퇴치. 냠도 주도 지교 중의 선비 개왕라 안주 로노 세린 토탐체니 조그 야고 쳐버리 로노 벤조 공비 당구이나 데르제 사비다 카체도 현우 요마리 제상 개왕라 희랑게 로노 서구이나 카잠제 슈베 서시 개왕 총치라 데르제 슈세 희랑궁 오메 데르제 사비기 레준디 소중나
1: 苏西到了，你为哪托钱拿去喂？
2: 儿子，听这话的话，给完了，给俺找位，新的名字寄给，托给听这些的，俺最自己来的。苏西到了，当当，师兄听这句话，中国空皮塔给永久退了，你已经等不远。
1: 塔给空皮，
2: 啊，要个诉讼啊！
8: 邓郎，
2: 哟，人还是个样吧？
8: 邓肯杰，路上那有故乡。邓肯杰在多？
2: 邓肯杰，路上个两个厂嘛，几千年的那穷死的。老巴都落水天了，心里是他蹲下。听我去找个两个青牛遇上，第一天了，强出不得。一年生猪马大米那顿的，特别穷买上，俺也是吃的。谈到还是俺生猪等个买上，俺等可怜，心里吃。老巴都陪狗去。住的厕所吃我的。
8: 邓肯全部送上，老总他两说，肯今天的客人都是死牛马人。邓肯爷，你最当是偷人。
2: 啊，邓肯爷，一给拿了，培育的玉米全部收平了，现在都是这些。
8: 我那次路弄链接，举重七年，客人光俺罗天要马人，培育的那最举重都是哪个人？
2: 啊。罗马不及培育洛阳没出把老阿姆拉装备胳膊了那这里有马人你也心脏的忙不切的好对了培育给两个仓马中国书评给建起过的啥大错啊肯定是给点云了小翠让给广安了连续顾及邓淑平了冲进了我头个学生了
1: 来走
2: 我头从冲出去邓肯了一连顾亚地让了略给给他
0: Pekyueda Tengyi Chalam Tuya Ki Lengke Tengyi Chuba Ngebaadu Chudi Tangyi Shimkori Mingar Sichuangki Siwa Yingbe Kerchu Yebe Chudi Da Chinchuma Ke Zinin Chebe Chudi Tomna Chigitri Chekton Tungi Ngapchu Le Meza Sichuang Nanggu Ke Sechun Tapsi Tansi Le Mendo Tangneng Si Yunnan Da Guizhou Gyule Chudi Katangu Do
3: Xuzanga Ngazu Lugnub Shep Sobwe Guizhou Da Chuanshar Kuyne Nawa Chung Chudi Nyuchub Tiena Gepchui Ke Guagwa Guangtu Samchi
2: 이내
1: 记住了。嗯。陆军少奇给打着死。俺做陆陆局来着乌来给凑到天堂不与年训来着了。空个死下。俺做电视面来个小动的。现在给来个七桌上啊。空个没听那下。哈哈哈哈哈。要不是。哎。接不住你了。他等俺做年吞是这游戏。俺做南京台北哥不了。俺做陆陆局交别去了。都接上你看米账。
2: 这家的我们住院院院不大主力家们同居送去送去去我们把钱有些以年我总共是交别钱了国民党给工地人不大谁兄人别民不过这六东家的我们把钱再来给一下
6: 主力女主长博的钱不送账

0: Shula mido zo kyo shilu.
1: Los.
2: Gongwe! Ati, Gongwe! Gongwe! Ayya, Gongwe, ne tu shimbo la sha.
0: Ngambra se kardu, kli shida.
2: Gongwe, kongde dang le shibden tsui, tsari igar kyeche, chongde le kong kyeche zungi.
3: Rechwe, rake yumiso, durida satsir chuje, mune tepsi dhuwa.
4: Zhongbe khala ge, yumiso ngui meza, durida jihuri song song, chari.
5: Zhubu,
0: zhang chewe na la, ashum lu dhuwa. Ni zhe yuma zhi, dida.
4: Ashum duri zhi, ya, zhang ca, yao zhe ki
0: la. Les, ta chen na.
3: Kali zhi la.
6: Zhubu! 마중아, 다 뒤! 다 뒤지!
7: 수셔! 수셔!
0: 미디밀러, 허다푸 스고리.
6: 허다푸! 같이 해봐!
0: 과대로 희나지 차송기 쓰기. 나이도 쓰냐, 대도.
6: 승마랑 그렇다.
3: 로마시다.
0: 야! 로드윈디, 감히 캔사 쓴기. 가래. 나 미디에르 찬여 처음하리베.
3: 로트, 저랑 사크세스가
0: 티나조 가수이 있네. 니 상문욕이 로쥬!
6: 로쥬 로쥬 로쥬!
4: 허다푸,
0: 시바송사!
3: 세륜다! 세륜다! 대춘!
8: 공자당가 드려 제비나 지방에서 캡사이 허리
0: 탱기 드린 공자당가 키즈 주리두 서니 키즈 강부두 제마 현재 소대 고이스리 콘즈 희조 클릭클리지 박부슈 주디도 야메나 콘즈 차다 주리 구제 지가라 구도 마케 과전데도
3: 아 난좀 미디 얘기 패진 카피 쳐 아요
9: 시관 하도 아 동저니시 원장께 감사지 뭐 추고 용도 나도 상마 제부지 잡으리
2: 실 공대 당 레집 지게 기랑 제 우유 숨게
9: 신다 가시도
2: 기랑다 전다 계집 붙이 감이 수구유 더도 허고 진스 예중 것이 그에 숨게
3: 더다디 다 소사 샴동아 광장 세가리샤
9: 조 갑디 제가 조
10: 가디
9: 교학
10: 쇼
2: 쇼 와지
10: 가디
2: 가디 가디 가디 가디
9: 가디 가디 가디
10: 가디 가디 가디 가디
3: 中国河了，其他河南该配吧？
7: 陆队，运气怎么多？
3: 钱没多。

0: 기랑 폐지 답에도 라베죠.
1: 좀 진지 봐. 쭈쭈쭈.
0: 좋아.
1: 비조더로 드린 대여야 컴포 중에.
0: 예 기랑아. 람치 된가 요비다.
1: 비조더로. 장게 년내부 세비싱지. 나는 곱다 쉬비에 뽑고 쓰고자 계속 이 라치 제비너 제제 치부시 하겠다
0: 그랑 오늘 니만으시 빈시 사부시도 리대 그랑 시기다치 지조 사부디 나라 손에 도야 가고 매죠
1: 디장다 저거 카르도 아
0: 대다 그랑 생아 먹지 호락에 니잘 시청하면 매미 두배 가지 단다 미카스 꿀도우시다
1: 호주난 먹지 호락에
2: 시다 대대대 이기디글 시다
3: 준이 주조
0: 나와랑게 제제 쳐보시아부르다
2: 그자라 디유니 그지 쳐버려
0: 你先慌了遵义给主力设置开设计了才会创送钱我就路队马国际西面当下主力的配置常规脑松创造送不起他的路路给创建卡起追了才会猛过要去况作老旧给三大场线他孔明大给你别输了年之前的出不起来我就主力女主席也来去吧这会养事情他都独家演给推干娘最来着国主别干了抢中领给国主不起
4: 这点我最没修了才修好的但肯定那个年前呢抢这么两个的你也住不着抢过点做这组预备马赛特动我老七那个三大忙不这我七个月上卡不得下卡不要的三百米到三百米到他不来给别这七马步
5: 이그리 대쇼다. 단다 시작한다 봐.
3: 총신기 부고된 저자네 장비인. 얘도 너무 많고 신기해.
1: 아니, 쟤도 몰라. 양야시 돈다.
5: 아, 돈다.
4: 세메메도, 가세메도, 타블라게 부제 치마구, 구미토, 심심심.
2: 아, 부구든지 스트랑 유게 야호 시부시게부도와
5: 부구든지 가르 장비 이내 겨우 시부시게부도와
2: 어, 야호도

0: 야, 모두 잼지.
1: 아, 섭섭해.
2: 요,
1: 어야.
2: 응. 야. 하. 루비라.
3: 다들다. 더비한테 둘이 배치와 송토샤.
4: 나주 둘이 뉴루징에 성취치는 贵州 자고다. 스촨 국민당이 파마카진이 지체니. 나주 둘이 괴니 스촨 고종 체샤. 더비한테 뭐지 양락에 자고 좀 옛 먹부다샤. 얘네 대규 자고 뉴스 잡 송자. 자매 당고 주는 카고샤.
3: 나조라베 공내식나. 스촨리 유베 자고도 상마. 팅에 봄소 듄듄이기. 왜라마 봄. 이빙픽에 롭스탕리치도 퍼브드 데르샤. 나주지디모폰레 통신의 대요도 제부 튕니체샤
4: 작부다 파마도주 닝고성하지 나주주르 뉴주징의 루딘솜 랭게주드 소쇼샤
3: 디제소사 루리 뉴주부 랭게디 닝게지부시라 요르다 인지 름송야고 쳐버리
2: 기란토르 템나 니에메드 겹제디 기란갈럽시 텐텐낭다요 마시
3: 되다디 게지 타그랑게 나로데마소 뽑쳐야 가르도
5: 大姐姐上能啊重新录音接起他的音仍说要不起了入狱了六三十分钟后期天然给我一个新男的女孤儿呗嗯能打不过你也不论人面有点大一个大爷不休息一下
6: 这一点年老辛苦于中国三伯吃了点不消是给重庆警追打劫的绿色糖果的人不行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绿色这是的
0: 南京的是吧？南京的泡沫点子，可不是过时多。俺做重庆的泡沫点子，看差不是不好吃。
5: 阿妈，你工作要点这水平的。
0: 鸦片的，鸦片的。
5: 鸦片是。
3: 做顺序。
5: 做对了，做别多。
0: 有啥这是的嘞？
6: 乌拉，就是印度药片，去莫说那边，
7: 去莫说伊。有啥这是的嘞？
0: 有啥这是的嘞？
7: 俺去莫说啊，老三口这有没？老有个神经药水，我说的。都是就在打广告水的，特地别在打下雨。
0: 用啊，
3: 用啊，打过几天用啊？
0: 用。
3: 阿啥了？
5: 几天用啊？
0: 对，打完可就出去洗吧。
3: 你先拿咯。
7: 老余，让俺拿过去去。
3: 啊，行，俺没没去个，全部扫兴去呗。
7: 让个拿过去去，能子输了
0: 些。有啥真实的嘞？
8: 有啥真实的嘞？
0: 有啥真实的嘞？
9: 有啥真实的？
3: 真实的嘞？
0: 有啥真实的？
9: 真实的
0: 嘞？
9: 真实的
0: 嘞？有啥真实的嘞？
7: 야야올드다올해하쇼
0: 레스레스
3: 아
0: 클린다
3: 정고대쇼다
0: 다시나다시나시
3: 시시시시시시
10: 시시
3: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10: 시시시
3: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10: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3: 시시시시시시시
10: 시시
0: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刘三真是嘞，
8: 刘三真是嘞，
0: 俺叫小曼，对的，你素质嘞多。
11: 小凯，
7: 念了都是丽丽所说，
10: 来，
7: 丽丽没说话了，丽丽说不得，我都是把两个说，
10: 来，
7: 乖乖听孙了，
5: 罢了。

0: 你也是。行不行的话？你他这娘们从卡拉各当对接，长马看去，因为阿拉当不的，光打死鬼，长马，怎么杀了去？
1: 主任，怎么杀呀？死了怪也军在卡里呢？
0: 长过血兵呢？两把的阿玉，唐朝军队，路路主军的，简直记不得，开头马里死不去。 他那年，吉兰斯拉姆进来，可重视什么去？一年天空个查水结束，你拿下。军事上面也不是他结束了，马赛军座，陆路主军给赶紧抢去。军事上马赛，你也不会最好些。小孩，罗军我是的，另外一个同拉斯军，别不罗林进来，陆路相对说话些。小孩什么事？听我爸爸讲了。
2: 다도치모토치
3: 시라체디 제라 커섭시소치 제상아라디 상마기
4: 됐어 주진우라
5: 됐습니다
6: 상에 또 스쿠다
7: 가리아규
8: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가리아규

0: ding an zu lo ge ba zhu lam de ani le ba ga ji ji li na lo li ya bo la mo la li ya kun ju ne ani nyong zo mo ne de ken de de da ha zhu
1: de sha sha ji wo de ji zu de sha ro na ni de
2: ge wo shu shu wa la
1: na ze
2: yang wo shu shu
1: qian de le ba de ti bu de
2: da ti ha ho ma sha ba
1: de lo ge ba zhu lam ai ki ra li ya ju ya yi
3: 한국어디나 티톱라 보여주다도 하고도 공부해 뒤잡아야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대회장한테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을 틱스들래 그야 얘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어디냐 검사하러 가고 시텐덴 로지바도
1: 어디 기란 그 처음부터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불비
5: 지도 카버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6: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투 사퇴남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쳔부된 유베 나공 당 니공 커뒤 켜양 참부휴 리지바 균디 총고서 치뒤 켜양 참부휴 대외 니고 당 룽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수불 켠치 수체레부 신원 토베 마치 ngodong yang gar bu xing wen tu qi lu zhu de ge pa zhe ni guo qi kui dang ba nang tang
5: mo ge pa zhe ji guo han ni ji guo tang yang ju gang tang la ming ni qu ge qie ba xi yin hen di tu la ji guo ge ni bu dian yu be sang wei dian bo zhi ne ji dar guo tu la bu xing dim xi qi wei kon bu yun jing bu yang ga le ke ge me ti wei han wei la qie zhu tang tie du guo tu ni bu dian yu be da jie qi de ting er jing guo ni chan yi la guo ge ji guo zu guo ge yi ma tang 다다찬이라 고릉압기 고주 거기에 쯔미그 편종 로제파주
7: 아카절 가시가 좀세
8: 좀더 비우니 다 뜸바다
9: 이제 니마세샤
10: 중국 귀진 유감네 탕구 벽에 때모 시로나
11: 기랑 쯔니 드리시네 안유나초 시바랑장 레오지 고지 초레오지 찍찍찍
12: 야미 김비 너군 대부 메바다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됨바 고나 구유콜 럭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 과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비탕기 튼제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야메 고르타 나고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메바 야네 상토
1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셰셰유비셰셰뷔치라겐린휴카바앙차레워게구지추숨구구구추숨산예라승양첸람후캉면캉키네드부살베카주칭비탕나녜디탕디네시그지루므체디쿠카주칭비탕나녜면제총캉로고총게니동추권불람로고룹총당부요카주칭비탕나녜면제총캉
14: 디스키바 개요 말을 람보로 친친의 말을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에 영중의 면서리 제장자리 견치민도라
15: 짠나고 야구치 체육이
16: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지거와리 또 세감 줍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연은 주지 디레 링지 포보다 아니 수수제단은 수 야구치 링기
17: 짠야 오스차샤
18: 都是要做苦下了你让了别去大家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落了呀你没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那不帮不要不起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妈那个班的门子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重点抢国长韩立方从康公司彭冷苏米州三边我韩立方从康林国下蓝体给科普洛车开始韩立方从康
19: 明了大姐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位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堂迎通参在娘这一明了接这级别接心起过比喻音明了大姐前在明年给年团委员现托不了恳穷给我找你些毕竟避免堂铁位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给按这些苏的给面具起的三十多对于金铁连帮店绝缘个堂明兔脏事木久则雨 Kesi kiran mik zhebzhi chibatang, min sebo mi tongwa, mik ju tuanba, mik gampo soge nian tuan yu zi. 毕竟避免糖铁为人心气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糖我要了卡巴糖从康囊裂片给公主用就人民大街糖人民娘林囊小便过年撇巴的各所修三年哈斯创给邻国的下人爬火从中给年长陆地卡巴烈火也估计初期暗暗暗泥处即顿松也咕咕咕顿暗泥处

0: 노 이사이 테레라 푸토마리 딜레니에 칼니지 진다 몰라사조
1: 체부닝지 부틴제 쿠카가기 베드 샤르처비더 참슈리샤
2: 피도 여르베야
1: 아마 대신게 나도 심세 테브라 베드 샤르처비너 쿠카가다 게시야 어리스기
2: 용아 아주 다 주셔도 지젠 쿠카가다 저와체 도우지
3: 헤이예예
0: 到晚了，好。

디가르니 Tundita, Yarzun Yimbe, Turuki, Nyinga Samula, Zhonghua Miri, Jigdun Tobe, Dusi, Chirin, Tor, Dungu, Juning Zhou Chishin, Miri Kawara, Pinzun Zhongta, Biri, Nyamji Jile, Tundi Tangi, Geyungi, Miri Tundi Yatunki, Besanku Dujuro, Shunun Gilu, Pinjong Sarbe, Pugi, Tungu Tatambe, Duzi Legbe, Pigi Lambu Tor, Yuula, 피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지기 두시 사바 와다르 체비 뷰지 레구토리 사드 벤저로 피지 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는 개비 윤정 사비 지도 点비 뷰기 주진 订阅帖 겐강 기몽시 등부 주바타 사드 겐강 불류 초두 송종의 슝는 개미 계급이 Gengam Shebe Toga Sotun Chekiro Shunun Gengyu Pyeongjong Sarbe Tansam Dopden Ta Hesung Sarden Ki Ji Chi Ruyang Zhuyue Ti Chou Yong Ni Tansam Dinling Ta Tansam Sarden Tansam Tar Ge Ji Ki Nuga Che Che Dan Li Ye Ge Ki Ta Den Ta Dar Meng Ju Ki La Lin Be Dun Gu Zu Dui Hu Da Che Yu Be Be Tu Re Sa Ba Du Yang Gu Ren Bu Sa Ba Ra Shu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두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륜 지도지 点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듄지 레더 후다 제규이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미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주주 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쥐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중캄리의 총식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린 집에 세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

0: 세리키 켈로톤의 세리치 스마 힌게 샴랴 제만기 천센 균시 버시 담두 추르 등급 강자 치고 삼 시브디 제로나
1: 추르 등급 강자 치고 삼 차자법의 경계 추르 등급 된자 예유키 탈람 타 쳬부괴 추르 퇴세 카조스 최미니 마시 상월 체비 출러 최세 철주 켈미도 도주 미베 차대쇼스 여괴 계대 치르 여도 유고를 교육금 내수 텐의 체제 테마니도 유고르게 도체 교육 원자 천동 요진 양의 치르 유를 년접자와 치괴 추르 퇴매금 예랑기 신동소 타 낭제도 외출 최고라 탕송의 요암 토사의 요시 된자
0: 된예인 스마트게 디링기 난 된상의 주제소 남해게 내 모티제 안줄이 생이 난 등카 신도 요이나 키랑게 라도 카바기 토토 빈종농 청년 체리 보기 조리 칭대함 야나 야게기 토네 주풍 윤시베 APP 디플린 난의 시초지
2: 초대진티기토토 유방 바구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미네 바그베리기 내조카라 다큐치 유방 바구 장식한이 개용기 무지 참바시 임베 지라라 바그베리기 내조 유지 니소가라 비네 루트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낭초 칠레기 락제당 학상기 셉슈 꾸니 피바 거수쇼
3: 유방 바구 장식한기 제단 지심 제고비 규인 바그베리기 내조카라 총가도 비네 집제 냠리낭지 월구당 고수 꾸리미고
2: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4: 아카절 가시가 종세
5: 송다 비우니 다 뜸바다
6: 이제 이마세샤
7: 중국 귀친 유감네 탕구 벽에 대모 시로나
8: 기랑 쯩이 들이시네 안유나초 시바랑자 레고지 구지 주 레고지 지지지
9: 미글라 딱제 전에 미그네기 니가 레체 비징 비미탕 태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탕 인통 천재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지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 뒤모에 신토블라 큰중기 무 로니시 비징 비미탕 태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기 안제 수덕기 면주 지도 사르도 되유진 개련 방된 주영아 탕 미도 장세 무규르저규 푸르니 동와 왕자냠수 제유 계시 기란 믹접지 집어타 미 세범메통과 믹주튼과 믹감보소기 내튼유지 비진 비미탕 태외정신기 믹내 중로수리면제 심주칸라 펩탕 모여라 카바르탕 송칸낭 리펜기공중업주 리미 딱제탕 리미 냠린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사네 하스총기 링고르샤람 화고총종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 앙니추
10: 哎呀,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니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란주 사물도와, 대, 대, 티대 직신다. 니네, 대, 니 나로대 직신다, 대, 별을 체념도와, 대, 대신다, 대, 니네, 야, 소프트대 직신다.
11: 뭐, 대가, 소에 한국이, 진짜!
12: 야, 민키비, 너 공 대부분 해봐, 너 공 가봐, 너 취약수 된봐. 고나 구유콜 럽칭니드 로스틱팅 제모도와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13: 칭피탕기 튼제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렁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야미 고르타 너울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니 상토
14: 균통 야메니 리탕 태외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수유베 십수뷔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직 주숨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주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주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주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10: 동고 쩌쩌 다르스나 강바 군마다가
15: 장부 대부유봐 달래 막아봐 문나 마셔봐 인고 대당 소외 잰고 흥부디 그랑
13: 五百字自信去摘取全国天呢，屈子国那趟小罗，二部七头给走啊，吃毛说自信忙不来，独领七八十银币，给他给摘取给我趟七七，去给五寨打用七八，脱落地。五百字自信去摘取全国天呢，自信去人忙不来，独领七八十银币。 摘取秋季，秋新用了级别拖囊短，龙二年秋自行去摘取全大型银币过年了。地摊去摘取秋白电囊两零头，谈得可把今年俺又能吃，人中年年吃，既白巨银了，摘取秋白药材恰张即将白巨银。那些五百字自行去摘取店内去谈的摘通通了摘取秋白，果是不是古糖，果是古糖，摘人玩摘取秋白，果炖出炖古糖，果是古来玫瑰金。年代从刚来我了片片去，关注就是人不明白。 这是一个乌镇中华堂当中七个人，过年了，地摊去摘翠菊白糖，乌镇大江南过去，五百字自行去摘翠菊白糖，这送店内看了皮糖，六七开八来个结果去，初级送俺几级个。听见公看啥？ 你退让中去三级忙起娃，人们是切去个人们是有不谈，哪怕土鸡翅、骨内松，切手切着猪脚多。现在我来说明呢，通过让中呢，宁吃汤，落个龙尾，西子龙尾，我里去龙尾汤六九接了呀，吃不穷啊面呢，煮吃泡标，三级卡起了，吃不中泡标。天南呢，每到去十分马赛三年卡起了，吃不中呢，七外泡泡标。天南，吃不到汤呢，去小狗，黑色小狗，落个小狗汤，西子六九，我里去小狗接了呀。 三只卡吉利亚，吃不新鲜面呢，煮吃泡标。三年你们让中年吃不到汤，宁吃，落个西子龙尾节了，吃不穷啊，煮吃泡标汤。三只卡吉利亚吃不中泡标。让我这汤西子六九汤小狗，黑色那个去小狗节了，南天呢吃不穷啊面呢，煮吃泡标多。对面吃就泡别见去，没我年纪呢，
4: 让中呢，每到糖泽雨，给中间三年卡几了呀，实行女车人的中秋汤，老板图落个村内龙尾沟里呀，实行女车人的提外期。下面模特听民警问的卡几，四周呢？他是城管区啦，这么不可能人些煮吃泡标，车站站就出来你这顿盘，村主总啦，这么不可能人些煮吃泡标，车站站过年你这顿盘。 三柱子，南天的人是这么不考究，车站站就念你三盘。看吧，南天的人是吃不新鲜泡标，车站站我呢就给盘。三个南天的人是吃不新鲜泡标，车站站就念你十盘。内东啦，这么不考虑人是吃不新鲜泡标，车站站就念你这顿盘。全给啦，这么不考虑人是吃不新鲜泡标，车站站就念你这顿盘。 光看了这么不可能的东西，煮吃泡标，车站站就念你这顿盘。吃一不啦这么不可能的东西，吃不新鲜泡标，车站站就念你这顿盘。买到了吃不穷泡标，车站站你这送念你这给盘。囊中了这么不可能的东西，南天标，车站站就是念你这顿盘。客入去了，吃不新鲜泡标的东西，煮吃泡标，车站站就念你这顿盘。 马看了，吃不穷泡面，人些吃不新鲜泡标，车站站就念你这顿盘。生意去了，这么不可能人些吃不新鲜泡标，车站站就念你三盘。少中了，这么不可能人些南天标，车站站给念你三盘。少中了，这么不可能人些煮吃泡标，车站站给念你十盘。 干中了，吃不穷泡面的东西，吃不新鲜泡标，车站站就送你你这顿盘。给了，吃不穷泡面的东西，吃不新鲜泡标，车站站过年你这几盘。操心了，吃不新鲜泡面的东西，吃不穷泡标，车站站出年你十盘。他的油果真穷亏钱，那么希望的收银。 보더라르 중마무코네 름시 조차 법규 최재영자 주초내 니스뜸팔 연조용초 중마무코네 름시 참심심 법규 최재영자 뒤내 적개팔 남초 중마무코네 름시 남티규 최재영자 주내 니스승팔 최숨초 참심심 법내 름시 조차 법규 최재영자 고내 니스행팔 남차 바와르 참심심 법규 최재영자 주영내 니스초팔 청문람의 가르쳐침 오트마부코네 름신 남티규 최재영자 주내니 승이판 삼예라 트마부코네 름시 참심심 법규 최재영자 주내니 석계판 강름부칠 차부충 법규 최재영자 주내니 석순판 대내 대민정당 총대 카지키 남식으로 쓰러나 모두给南充给卡吉克那么幸福的事着呢就土球名字看起落的时候你三年里平等阿别请你去你日子密码日错大概春队中春明年春天大就我街上推到南街进了草花旗拍电马祖真实科其中人士听你拉拉恰给我采摩提些七星恰给我
6: 토노탄노창규랑첼롱당창샤탕샤루규토롱첸코르시코도스모아팅게
16: 到底好不好说话了？对，老几把子他们，俺给他俩培养的。那是。韩国的那剃秃了，不要洗大头。对对。他话都广播界对咱们也羊毛修的。那是。啊，台湾讲俺那都压个茶壶当，举个青梅呢，我那能当用啥人民都管。
6: 但是那两把的给他剃秃的，
16: 还是把子啥子设备呢？
6: 但给他这个剃秃的嘞，培养的给他。
16: 那是。那韩国的那广东老三过，
6: 那是天天老几把子的。
17: 我的天啊，个吃不到个冷啥，挺难受。你给俺俩添个补品。地图卡巴，两国结果起，处处进出，处处进。空气恐怖清秋天里，童面感性硬朗，少年虽小家硬，可没有恐怖糖不甜，下不着空得来，冷车稳当热得出，空气恐怖神神。 几度给赶错了秋年，穷丢了四万血。泰迪熊级别他们三百年，级别刚不擦拢用为企图，新旧汤三百七百银币，级别更是擦拢给开旧汤对年去过签约。这当也不明白，要上企图。泰迪熊级别他们天年养心死我汤，冷天顶秀气味，恐怕要对电信级别从哪使用呢？初步错恐怖不对汤，从家级别个，刚把巧用呢，对角企图。
18: Tip

0: sim ge su yu me hep cha. A shi, kirang ge baba tu zu ma su zhe da. Les, les.
1: Mordo,
2: 那就是罗局的。那土豆哪个吃过？罗局罗局罗局罗局去。罗局罗局罗局去。罗局罗局罗局去。罗局罗局罗局去。罗局罗局罗局去。罗局罗局罗局去。罗局罗局罗局去。罗局罗局罗局去。罗局罗局罗局去。罗局罗局罗局去。罗局罗局罗局去。罗局罗局罗局去。罗局罗局罗局去。罗局罗局罗局去。罗局罗局罗局去。罗局罗局罗局去。罗局罗局罗局去。罗局罗局罗局去。罗局罗局罗局去。罗局罗局罗局去。罗局罗局罗局去。罗局罗局罗局去。罗局罗局罗局去。罗局罗局罗局去。罗局罗局罗局去。罗局罗局罗局去。罗局罗局罗局去。罗局罗局罗局去。罗局罗局罗局去。罗局罗局罗局去。罗局罗局罗局去。罗局罗局罗局去。罗局
1: 요요제
2: 말이 양게 나 러브 지다지 예 제가 좋아래 롱삼 시우스도 그래 그래 왜왜왜 마토 나 고다 가르쳐버려다
3: 수호
1: 계란이 뒤에 가르쳐가 요바 아
3: 수호
1: 수호
3: 야 좀비 척도 흉기
1: 생라야 뭐다 요마시 수호 니랑 가르쳐야 지 주제 덤내지 저 덤내자 뭐 덤내지 간다 뜬도 도야 주는 당말 왜 아 제마 그거 용법 망도네 다 덮주지 공릉 그 잘 나는 욕구 말다
4: 제자치
3: 알랴 랑기스네 张明拿了

0: 깨기면 안 올라온 또.
1: 어, 예, 고마워.
0: 가지소. 돈도 싱글에 삼단대 유배. 那这些三当嘛，谁坐？克拉索坐。
1: 秋林，六姑的，你让陈亚去，让给成不成下去啊？新给天了，你也应你值不值，挪不值？让给俺家表亲人吧，或嫂家表亲人吧。
0: 你让家表亲我去，让给三舅皮个三表亲吧，干了一大给表谁？摘个皮下。

0: 어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이 네 로초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버도 와대 얘 티대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대 직신다 대 별 체념도 와대 대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 직신다
1: 그때 나 저의 한국이 진짜
2: 미글라 딱제 체네 明年기 년거列车, 비진비미탕铁外人行기, 明年中路苏联边界行就康堂, 银通参在酿制기, 明了机制级别, 机心切过比喻音, 明了大家切记, 明年一年团委员, 县托布拉坑穷警委员卓米斯, 비진비미탕铁外人行기, 明年中路苏联边界行就康기, 安置苏德平面具起的, 萨尔多对于景, 铁链邦电绝阳堂, 米兔藏西, 木久泽玉, 普尼东瓦, 王子娘苏介于, 계시기란 믹접지 집어타 미 세범에 통과 믹주튼바 미깜보소기 내튼유지 비진비민당 대외정신기 민내 종로수리면제 심주칸을 펴타 모여라 카바르타 송칸낭 리편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사네 하스총기 링고르샤람 화고 총총기 인장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이추 직듄숨 예구구구 듀앙이추
3: 新的女岗品种野辣女岗进女兵发展，国土统计局年度的，品种的样本比较特别，偏见也不绝。中国新的女岗品种野辣女岗，下面请别人空提不明白它，那空卡吧，那就要死对吧？过那过一会儿，老请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熟悉，下面你去团去，脚步轻皮糖都撇它。
4: 青皮糖给团结青皮路呢，结合起青蛙拉鸡鱼边，下面拿出就是新。最新给凝聚立住边，免去的温度给冷却特不冷给过呢，免去那空气稍微解脱不啦，免去给巨人狼，可别没过的糖，那空了普通没变糖呢，小熊刚也没把眼泪上头。运动也没你这糖，铁外人心气也没你了偏不远，巨人用了些许鱼边，些许补气了，给脸鱼，可把肮脏，来我也估计，出松姑姑。
5: 古楚松三年，拉斯娘陈朗富康面康去年头部三百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是那么些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积从康，老个重点连同去管不拉，老个六穷堂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积从康。
6: 哎呀，这个计算，这得来多少多住个？这个第四季吧，开要买嘞，让婆婆老亲戚的买嘞，喊你放的白就是单吧，爹那个就是做呢。
5: 人中的面子嘞，车站站的卷起面多啦。站
6: 哪股也不去吃鱼，说说这蒙牛的代价，韩立芳排去当的这个人。
5: 多些干部就站起，婆婆当，说说这蒙古人呢，就是地来人子去婆婆当，俺的就些当呢，吃也不去领给。这要我是啥啥，多些也做苦些了。你让了排去当呀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当，吃了呀，你们我了呀，慢慢洗洗的当，南部了呀，南部帮不。
7: 也不需要的，韩立芳的，我那也要多。
8: 韩立芳跟踪点给，阿们那个班的，工资也不是那热闹。
9: 他是温州崇德强国站，韩立芳从康，公司康龙苏，米州三百五，韩立芳从康。林国下南去，杰克布洛车开去，韩立芳从康。
10: 八卦四处啷个趟，三个开吧，说给八百里的内地游子，玉芳八不长时看了片段，俺从高了片子，日本面吧，吃得当，别去能吃。
11: 박제륜중당冷수튼바박보세계개발소기박베리기내들라유방박보장시칸의 日本面板吃得当，别具能吃。유방박보장시칸의원주기직제당，七零年박베리기내들카라大空气。유방박보장시칸의개용기무지참不시인배，기란라박베리기내들유지예상가라편의로지낭초라이미체주다냠리양낭초。七零기라제당학상기십슈꾸니피바거수쇼。
12: 预防包括张世康给这单即兴结果悲剧因，包括李根内头看了从高头片的细节，两连档次，包括古档高速古里玫瑰。二三年，二四中级，城管区杨振华郎，可把按照两个月估计初级送案积极给。二三年，二四中级，城管区杨振华郎，可把按照两个月估计初级送案积极给。

0: Hase Sani, Hase Chongki, Chingguan Chu, Nyang Chen Polang, Kabangza, Lengwa Yoguchi, Chuchi, Sunga, Chichike.
1: Yami Kimbe, Nekung Dibu Mepta, Nekung Kakba, Nechu Yangsu Dunba, Gona, Guyu Kor, Lopchi Nidu, Lopchi Chikchen Chimotokwa Soki, Yami Nechu Tunsi, Gyokbu, Chingpi Tangdu Pepta. Chingpi Tangki Tunsi, Chingpi Luni, Gyekabki, Chingwa Laki Yubi, Yami Natsu Chuchi Shi.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랑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2: 균통 야메니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셔유베 셉셔뷰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 당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0: 진도 듬베치 추니 편조니리 사바토기 치지데세 땅키 사르투 리베 슝루 코디제 시베나 베기 미리 카키 미망기 둘람타 레와 땅키 시즈네 균도 땅시베 좀이 비오시
1: 좀이나 데르니 중국 공제다 오니네 로갸데 주민아 코르웨 러시인라 베시웨 징주당네 로디주 대응아 코르웨 러시간인 딜루 진도 듬베 치지니 중국 공제다 오니네 로갸데 주민아 코르와 딤디슈웨 초진토 지급 수지 시진핑키 로갸데 주민아 베터 휴미 제부규 중크 미망기 뒤람탄 레와 시즈니 군도 당유 지니수나유 중국 공제당기 우치워 변조 남슬라워도 교와더비 포교로 중화 태양 렉돔티 운수시 인시타 주민아 메로갸드 주민아 이 광토 계급 축승치외 망남 거두 체민 용구 중화타 쟁계 진로타 계급 균세 진로 변예 마즈 진로 제기 중국 닝베 냠다 메시설 냐뉴타 슈쇼 체민 당외 겐키 관조 옥강 동가와 교화타 점린 양질 내배 변조니 태외강 뮤나타 지류기 내서 결유 개괴균진신전럼루기함송로동잠체진신전치수가나다침부숨르디네초드마치가미인신서신타릉류랑와라게서와쯔제임바타파스포규신전체괴바딘릉이기령와칼루규완자와네미중국군전나폐변의송거도유체테머니도디기르규와타메로드주통에난당기우티워 사지신다기 로동자망부 규내마도 규모토베 폐기 렘립 폐기 규심바타 폐기 미리카기 미망츠 심띵네 창갈 빈딩기 람든 지식괴나 람노르티 미시바타 공제 당기 지수장나 디기 톰니리지 송기유 중국 공제단면나 지조 릉루기 편조 사바 용 미시바 로규기 라주 강리 체규 중국 공제단기 메로갸드 주민아 베터 회미 체바규 베기 미리카기 미만 수베 중국 미만기 레완라 군도 땅 심바마세 무튜 동통니시 땅기 람든 지신괴나 베기 중교롱아웨 지도탄 외동바와 용니시지 괴유브지
2: 주주 리스 동규티 차주러 라류바타 퇴규 체규 탐진 지규티 편제러 토유 나주시링 랑종기 긴감 코리오러 송동 야부토버니 정용기 긴감 코리오 규콩수 주주 리스 동와타 퇴균 체규 탐진 회미 체벌의 중원식시
1: 로종기 추숨 정토 화된 편주 노브사 광포 남자 딘시로 제달 직배 니뉴 실립기 워도 방종기 순수 러도 계신 니뉴 실립기 로동토부타 실립 워도 긴감 라스 야부토 유버시 추숨 전 노브사 총대 등위기 수지学바 전장 这是给南站列国模组红安置二军前把健康松叶给 m u l t

0: 롱에지 시내 표도 렙수유 제고 티 유베 나람 표도 조마세 표기 링내 다 유월 셈베 자가 채문티 라충 표기 링내 다 유월 셈바타 릉니라 가부치 겐솔 토치치 슈규 인시 송부지 람바르토 콩기 삼바 군도 중유 동말 자가 주베 시주르 밍네 표도 용원네 표기 지베 콩키 이원 용스 초바타 람바르키 심규 티브웨 자와 기다니 자가 레지 난 티웨 치오 유베 초나 섬무 중유버시 리아오 더이 토마 차게치도 별로 용어인 웬간 람바르키 진존하 미심 규외 차가 디다 체급 별도 전에 포장보다라 통급 차가니 개치부 민배 천하 중시 승부지 지도 대비 편중기 방아르치외 도튼바 수시경 로팜도 중미시징 별다기 다딩기 주슈 능부니 매제난기 진단 치슈기 용규직 인시 승부지 리아오 더이 편중니 사지 약부시제도 람바르도 체베 젠존하 미나 링네소 창문이 녜메지난기 자 치슈기 냠닌시 인시 송부지
1: 니퇴 페랑경 조면칸디 스촨롭친 화시면칸 편주면칸키 화면샤주 APP 체도면칸 퀴키 트위닝외수 비주치고 송부지 네부스 화면샤주 APP 퍼블링치니 면칸티 트위니담치 차토니 응기가고타 중위지와 녜슈지제 차토니 치다 제부제기 레고니르초부지 주민로산 총미기 민캉토 윤리 판디미괴발 APP 토니 응원을 응기가 토비 더디로 친도 지송부시 디니스 전롭친 화시 민캉키 나동 체비 라제 초비 장초비 링류 면주 말라러 덴바타 사퇴 면주기 괴고 타 송지 체디 민캉 정시젠타 링류 젠토 림보 체비 좀제 시긴부시 스촨롭친 화시 민캉키 나동 체비 라제바 편안경조 민캉키 체틴 토탐키 라제 치모와 李国豪以俺翠华西面康起成日间起马拉勒颠颠今年面具年班真地准地年班得不用切不他今年 AT 人女学习对题 AI 以面具内心不他 AI 以为了提大切别马拉娘这丁色切语接送不是他听华面下坠切东推你绝不错不听你四川谈偏重给面具娘这切的人女面具足够丁色切把腾尽切是开心吸引了华西以比例托他们他拉在协助蔡西杰萨托尔群用的拉达尔切别虽然点别拉林西干一不是四川洛青华西面康起阿东切别托他们吧平壤公众面康起聂用他切听托他们去出场和陆家以他听给推你绝口做不听你托他们他拉在内地界确用的陪绝土别村大西金内情人力间起面康组军切狗军队归地当地华西面康起托他们切西他协助切西拉在给切西界萨托尔努尽土把切狗引起送不是
2: 下面的生狗都丢卡起死了呢
1: 你退让公众迷茫师兄兄弟听起平壤公众给随便对于人不愿意用根据冷露给拉达尔去去写把这么一把他今天古别次近年年松将用所云人内供根据拉达尔切个电梯切一不是冷露体罗托不切过他你也不说给鉴别你女小别根据那修别名那儿细节错位大用他内供写不出重点忙了偏不扛忙准个一不是第六寸土强度重开起创新他给东狗第九切的主亏起我在协助雷斯东狗做起了松脸记错一顿马拉亏空用素足够了规定单位今天我别等就牌从开提用素一顿融为总出他向他重叠给出结果从出切动感命就估计是不是电笔他怕他们全部注意重叠送就说不定电梯切不提总他去救济了去吧我有看列日给我在列空间一顿我平团在日出去拉咱们团开前年这月我平吃酒鸡菜短松动物界切一不是第六寸土那就从给起强糖主归起吞空力切点点从而起不作用它细菌肉狗吞裂扩展努性界却松裂修改的人不一定力争起来它让裂看经常找着界给性切不它下它我们吞裂批给休息当地查托它成名起其实从特朗下裂找裂它给它找别拥抱叛逆永久归地当一不是你推老国创建起形状盲错错给科比继续给以科别东北贵州当地塔车前通车真多年时列前中年呢米利吞车塔创设塔建所决定作为秘密让中的形状盲错错给科比继续给以降低创设组准帖让连得出抗力温饱切于不是你推宁车创建起人民瑞士军舰塔听着给拉林西北作推目的切过标志 Pyeongju Miri Gyuze Simju Soyi Chile Kebe, Rimye Ruiqie Lugyu Junkun Ta Gyuze Kike Chu Seji Chibata, Chongki Miri Gyuze Sobe Suigyu Nitsen Chabdun Chibri.
3: Simolinge, Tengdi Pyeongju Sengyu Nyamja Nyandru Shusha.
2: Tiwe Mawai Sengyu Kendu Na, Churi Dindigi APP Lisiro Na.
3: Sangkong Jeyo.
2: Sangkong Jeyo.

0: 给乡中酒店面干度客户提个安堂不提做呢三年提个忙做了挺热间给客户面具协助拆地准备事记录年度你是遭送落了次年提个拉给天堂过了票给推面测序呢香港路间客户路边度参与片面给钱安顿面具拉在路中堂两秒别的切的票给客户数的查下了给钱通知进来三年你给数的两秒了滚地当我是
1: 他们给了给了俺最理智那片吧，可是收银。
2: 昨天我刚上，今天我刚上，
1: 那谁给了这些嘞？他昨天俺最理智弄了做，给了水滴送过了，给了各地收银。但俺做忙碎了呀，吃虾皮呢？说到这没心呢，谁心不肯定谁谁的送过去是吧？而且呢，给了推广给所有弄了，但说到也说不起用给地摊摆了两样，找的去看的呢，俺昨天就是那了呢。
2: 那是。다 소딩 안주 루브 용간에 차샤비나 안주 광부기네 제나 충수육 제지나 두고여봐 다 이내 소딩 안주 수구인나네 매도 미롱어지다 수 누부다 뭐 소네야 하장 친부딘데지리샤라 다 팅들 차샤비나 안주 서구지네 차샤비나 서구디 미케난기 소역도디 가르춘고레스나 서구디 지조기 폐계기 추제다 야면나 디 벤조 폐계기 추제 근데지 유메 춘구유 스워리 달하과도 달로 나와 당고나기 금내레 딘제 대당아 시베 체시딘데 스도나샤 디나라 믹스앙 안조 부구 집에 수 디송다 디탄기 디 남도에도 로난도 발 디지기 안조 수 디탄다 디송기 디 개침부 인멘스 대회 순토고를 발
3: 나 최달로 춘지로마 진주미 난수 남균 초에나 미 참매 수주리 이내래 수주당 너바이나 텔레 독대 솔라 뉴체웅기리 제장 대링에 캐나조 양탁배 수주당시 냠주치기인 대명라 바스 수주당시기리 니아엽체 대딩토 모주치기인 수주주 난수의 구임신 주군 지단치나 난수쇼 예내 고주제 예윤 대내워기 윤 예스고란나 고시겜내 주군 수주주 난수의 수주태 사로제 수의대라샥대 클리마 푸푸당의 태내 주군 이내래 明确说听不你主管听人干嘛送人的主管现在能从能跟说主管爸妈说他从说主管里啊他能能管说不清清楚听是鬼
2: 听给学不能的俺就说送就说你说这么细呢谁心不肯定谁谁的事但一年说送就说你的开始吃嘛餐不打要么你那些来说跑不赢呢哎呀俺就写了情不缺呀给他女不怎么说呢定是穷入情不打得更加用对餐吧俺就写了那座区对餐吧他把东俺就跑拒绝跑当提名给主席马上说给俺就所有用给出去了呀得更辛苦了吧俺爹俺就所有用给梦西得更主力다 보고 차샤비네 대회리 보고 차론 체베 규림 나르키시 양수 주다 디게 딱다 마덴 보고 차론 견 침부 지운 거로 봐 다디네 니브디나 당한주 수니 시다 안주 르부 용기 내리 망고시다 저와둘
1: 제가 저요리죠
2: 온 제가 저둘 다 벤데 차샤 탄다 슈베 포다 주지 말라 네 주디 주 직체 디네 안주미 원세 퇴슈 직디리샤 다 소방에 나자다 안주 진방을 교육에 나자 다 개개 겸는 안주 야조빙다 당뇨병 쓰고 다 나스디니 차샤든 나스디니 파주 딘제 뇌균 请不提啊，那是顶着几日下，虽然那子当就差个那子来着多，但虽然人家开机开始面具要我们切皮，那样差个人家来说吃用样，人家顶着多完了，几日下，现在他能怕想俺就人家那子打礼拜那子，当俺就人在那子，大概给我们新更是吧？俺那礼拜长在那子，脑梗三肚子大来说，虽然那子打着多，但开始说了面具要我们切皮，虽然人家打虽然内部肚子，开始面具要我们。那米呢？哎呀，俺就人家那子当那边那子都做那样的，人家熟气儿主意了。可是农村呢，那子今天又把吃下米呢？哎呀，所以那子都做那子也难落给别人们呢。今天那子都是这样，今天人家多。

0: 장배 응원조 순인네 아니 소사 퇴행 인게 되어리 아니 망체 파마카지게 마킹 인게 삼바다 딘쟁이 보고야 소 퇴와 기사 삼상기 삼로 딘제 코는 거바 아니 이제 유두 삼바 운에지나 김다게 세비나 아니 강교맹아나 피제 소 닝부디 마고 소사 기스 되고 사제도 뭐 순에 직 도용 거바 니비데 차샤빈다 만조 단다 쉐나 시 소 만조 제약의 퇴주디 카지 다 라과도 잠소 차샤빈 만조 로중이 조숨도 바 시네 지두 삼바 부카지 네 로드바 주 듄즈네 소카지 시부딘데 토나마 쳄제 루블라 소얌노 고오바다 딘데 쳄이노 소디 참메베 차샤나 디버로데 아니 소디양 동바 규룽고 샤샤위나 아니 야 주망아조 소케야데 코사지메 카린스노 코 예윤 소니 코 동봉원 조 추리용양 닝데 딘데 도아 딘데 쳄이나 야 주마 소키두 사브디 키두 키스메벤데 치기 다 디즈시데앙아조 칠레가네 쳄이나 디데 칭앙아 주 사제도 뭐 숨네 스미야기 딘데 옆제 가야 요리 당아주 칠레가네 셰비는 갸가 겸네 진시 보치치스워 원데 가제 주마게 가주 소 사베게스데 사제도 뭐 숨네 심데야지 소제 아니 주마 소 사베기도 사베게스데 야 어제 게 투르바 제주구치 게 투르 원데 지리샤 근데 숨부터 찾아면은 당한주디 능규기 소에 나로로 부 망고질로 금식하지게야 소로 능규 망고치 용길 딱 가레스 베네딘데리샤 부카징한주 주구집대야 주고 소께야 얌는 요야 소 겹대야 된제체 되네 보하지는 된제 강게 수 워고 초도 속게야 야면은 워고 수 강게 초도 속게야 된제 곰시다 야면은 보하지 스나고 카단제 니니에 대야 된제 곰시 된제 도가 다티 카단제 니니야 된제 망체 보 된제르샤 야메 나즈다 누구기 나즈딘제 유자 아니 보야 권다 니니 두 참마 누구네 우야 고담 투장 카단제 디치고도 니니야다 다디 쿰시도 주 디리게 가르치레스나 규룽 우치비 능아조 소디 제지고 메바 베나당 아조 듄소 차샴나 듄소딘제 소롱롱다 원제 튼세다 야므는 소 직당 알 견치고도 다 직당 안에 차샴나 아조 문에 체나 군데 체나 아조 소라 체나 강게 수오 소디도 스급데 수출바 샤이네 카지 직당야 오모 직제 엄초 된데베 소 아주 칠레가네 셰빈 디스그리 방허스그리 방허스 딘제 주민나 다케세 네즈든 제 마차 코네 아주 밤에 딘제 토난 춤 보고야 쿰시 딘제 두 삼제 년에 강고 제투 나 약슈르바 다케세 딘제 멤버제 밤에 하마고 제 이네 소겹단다 딘제 간수가 늙은 된 사비나 아야 부구간에 강교 맹가나 폐제야 민주 나야도 민주 제제코 규주체야 요리 아니 내 소나미는야 부구 규림기 소가나야 펜도시라둘
1: 난체 소에나 부구 망보 콤시도 자카지 콤시디게 난체 소 체지부메 바스바 탕 타통 소 깁당탕 오동기 섭달라 소 견용그리 베나 부카시 뉴구탕 주고라 소 소게비야 양나 초도 소게야 타통 체모 카당네 니니와 소기 콤시 테츠 소 깁당야 뉴게 망보 용그리 체장 계시 초부 친춘초 콤시 팀제윤나 인지 대방군 케스게
2: 군수 세아기 민지디 컨제지로 구원나 길라기 디시치근러나
0: 네세 다 군수 세디나 만조 부글로 추르레디 참바 아주 소사바 제디네로 중니 조송나 레디 소차자 부글 누수다 제제 만조 미겐베 소지기 월바오 대 군수 스고레
2: 네세
0: 군수 차샤빈다 만조 로 중니 조송네 제사나 아지 단체나 메시지 페주다야 소된제 지리샤 다디버루로 소신다 제야 제미둘라 다 군소 차샤위는 안조 지단체나 수요 카장가네 셈나 소 니슈잡게네 숨주소니 지지요리 아기 버루기 시디 땡기메 카장네 땡기메 카르레스는 소 시디 안조 잠수나네 굽든 소 개베지요리 당한조 갸가이겜나 지치스리 망제게 킹게유기 다 지치디 계약 투주디 그두레스는 지단체나 로쪽게 내로 니스생에 버루데르 동안 아 슈잔디 버루데르도 참바 안간조 루고다 무슨에 강고로 끼제 고소 강게 끼사브르바 안 참지고도 참바 고 지치디 던스메브제 안간조 격격게야다 야면은 루고기네마 되면 토고도 참바 아니 수니다 루고 길레 제 게모투자 아니 미간가 땡기 메제 카지 니슈잡게 레게메 카지 양 숨주소니 찾아 유업된 제 워든 제 시작 소

0: 야디 운행 안주 되게 소에 나로 운에 매도 미루어 지리라 대야 딱지나 야디 운에 개침 지라래도 다시 있는다 속고 지용게 속고 디단 차샤미래 소세야디야 코에나로 죽지 개진 지래도 아 같이는 쇠디 송티엘 근데 샤이나 드린 게라 코나리아 태가 근데 나오잖아
1: 안젤라 감사 포카지 디차트바니 소진도 도사랄 티컨제 인조레
2: 나 그냥 좋아리 하고 싶어서 나서 당 안주 좋아해 나 가지게 이제 신어뉴 유기래 또 배나 부 마 아메 좋아 나네 기도네 카나 소 레즈니즈 유교 이제 야메나 부부 계제 다와지 나로려야 카나 소 토비하고 갸지즈니즈인데 개요야 이제 다 내주 이제 좀비는 아주 브리나 망고지게 내주 이제 도미나 신난다 디네 디제 가래 넘도 소른데 지능도 와 오늘 재능 안주 칠레가네 셈네 디군네 진의 군댕 능주딘 제지리샤 당안조 니마 랍자데 듀롭디가 차샤비네 장안주 민슝가 이네자 디밍장요리 당안주 갸게가네 셰비네 탄생야스그리 但디 카리제제 중교레스는 따부 아메 저거나 차론 제베 그림 나로러 아니 안조 차론 주도 카지 군도 주도 안조 부구소 등기 수야게 노수사 주와 워디 녜르 게브잠게 마도 고신다기 근유 다딘데 큐니 마르사 워디 테르다 안조 넘 군에 딘데 시나다 기신네 주인데 준비이나 시난 저니네 최고야 고르 민도르 워디 수야인 안테네 기시 소디 마부 기드네 소디 케세 구요 예베 소르 템보 메베 소르 야메나 소디 카지 쩨노브 체제가 주부구 순이다 초도도 바 수바 삼산디 제 임비나 맞어 맹가 나치제 부구 소디 마니네 고샤나 지그리 다딘제 멤버 체 케세 소디 템보 유베다 제 임비나 아니 맞어 모투 소디 카이나 샤샤 아니 등기 쉬는 시 부구지 단체는 로 주년 아주 미겐게 소 지두 삼바 아니님도 소디 제주워리 워디 테랑 아주 dinde sina jie nang guaya min du.
3: Tiringi leze di la ya, poe ne la penpe ki lu zhong, zuwa jakba sheba di lop ju yin da.

0: Tiring anzu loge ba zhu tamdi ani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i ani nyongzo mune di kandiri dosi daga zhu.
1: Di shabsha zhu odi jik tsu dosh taro nani nandu be?
2: Dewa shushtu wala.
1: Nase?
2: Yangu shushtu.
1: Chana lemba di tibu duwe?
2: Da di hao hong hasu wala.
1: Di loge ba zhu tam an kirang liya puya ini.
2: Nase nase?
3: 한국디나 티톱라 보시다도
1: 제제
3: 파과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외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체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체가 틱스들레 부야 얘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디냐 건달람 파고 나시텐덴 로지바도
1: 어다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5: 지도 카바라 네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6: 야미 김비 너군 대부 메바타 너군 카바 너추 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로친이드 로스 직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추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네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네 쇼균 강야 미바 야

샤무 입기 파본타니 판칭주 믹스의 춘다식 인식 대 샤무 속자외 민티다라 토바시 대토제라 미주잠 신식 대주주 응유진 로기 배추귤이 뷰마식다 잘라 천롱차 배추도 롱어 치다 잠식링 대다랑아 기미르네버지 롱어 통대로 치다 잠식링키 겨르겨레 대게 파본제를 판칭주 응유도타 피집기 지슈 배유라 양사르지지 샤웨이탕 테바덴비 지슈기 방다 냐르유 세콜레 여우추빈 거규럽당 림베 토제라 미 동련바탕 레워뚱게 하파르싱비 판칭지 규정무티 춥진 대투럽 멘저와탕 깅유직 멘저와 랑랑 소소로 호추베 송격투비유 范进日为拿车开不在，加在国主矿的盐行行。对了，三块来淘气，今日配送超市的新康先生。那天呢，烧家堂最新的细菌最热了，昨晚每日的暑假早起休息讲人。另外，咱们人群送给哪只超白？范进日为超过拍把玉米，客家零点起，跳步的健康麻辣就难不康心。今日那么人心。我三退休银币，运气能个用。反正是我了，三块来车载几百块钱，学着客家林这些老土呢。第二，他们没银币，日军对面那在抵抗马拉越不抗性。七人这点汤老熟铁板，那位学着三百万大几汤，咋吃行？铁土越白，我哩忙不行，人少了，娘啥都越白些。第二，最新西东辣汤。说下日你都顶着他约不来。天哪，中国杰克昨年送给最新日，送就说几趟。杰克昨年送给说下日，送就双了他约。太阳反正热呢，咱们头咱在贵州周不死的汤，反正热又吃松皮，接着去汤，吃光吃不停人。第二呢，一些月别多心，吃点芒雪的盐巴汤。咱们孙女子心芒雪的口的热了。先下着雪绿奶茶，金耳空的，我这子心那么配送炒雪的，稍微是解决。天哪，米水反正热我了，后来切酱去，那样退雪的健康几年是就几月。铁条毛没明白，健康不考虑的，少点忙不行了，让让了口味，从来怕东西进不马塞。看个空气汤，西端两内岸的，错端切心药。

0: 차자 팅지 퍼베 제수 나세치 키추 큐토 이카라 원웨 뎨모시 탑시유 파조르키 남듀수 퍼모와 제동라 제니에 타부체지 통셈니 정세더비 제심시 이메 원양 거브리 양어 독축 채와시 장제 배치 무리 틀라 가부친게 망착베 추숙템니 시유 你念宿舍是银种去南头跌场呢你应该签不赢中黑北千里一些也密些北利些些铁铁铁中签不赢错对切些色不脱血素密切动压的劲每顿几丢么天里范进入色不脱血命 Nyetonyikya chungyisa lakwa shikze. Ona, gyudyen kanta shiki wangki, Zhonghe Beijing diri chonegi toze le genne, diru tunba shiki innam. Zhulun chenni, Fanjing ryu, ryu xinjing dingta, Fenghuang ryu para gongkong du chakbe xiongsa shikze. 대小年辈日本成军等有干过学习洛克姆有毒墓碑地震恰巴下下都拍拍地新都通根碑日都拍拍当然连杀的出境地来范进日日界所下堂自行给接着去开前行出境我趁我生你我趁南起
1: 多不切血的人铁头在了里面你是怎么行行松心去东牛堂找不远太阳九龙车入我见过十年我的不离行人铁大都不接行三点徒步行当找完九龙车缺用开不远 디더뷰랑 天冷心时为库里有难度就如嘎不远天气绿天其实没被那朋友朋友们是唐扎心各个新度天外卡我这是就如新度嘎不远三那配送草不月被忘记中华北京地址从来的他在来永素车行九龙车路西从来就不别突破去 土砖用过了，砖二的些将拾起，天怎么能脱的？土砖全部砖也捡起着。铁打九龙车路团团的北京塘北边的松个月白些。我见过拾塘，那不中哈北京土砖用过些呢？九龙车牛仔车位健康可有难看？今日趁着去恰些修着。铁打土南起了，第六天把俺们，咋动着我说抗议人容？ 约在人中皮酒里去取你汤丢个不行太阳九龙车人酒里出嘴汤人酒里酒里人酒里出汤铁达给几年咱们的年龄啊九龙车爹妈他送帮不清年车是一百元呢关注范进日为四喜汤那么是我给几酒里些来人拿手机帮不清新月了他懂范进日为马忘了苏么休息月

전 진치 왕배람도 샴여 멜론 차롬치 착진이 유난치 숨신의 린탕 로마 차범 제메 나제 파싱여 나제 최도 시르크기 캡 여진 현티르기 지신디레니 코리올라 소르와 겜부 여베 콜롬뷰레기 크도 마도 기자르 톱기메 테나 내 뒤에 기감 코리오 레보친자 유명 수대립 동시에

힌두 갸즈 튜롱 딩이 로다르 체제 리규기 롱쇼르 규티 카와 가르베 강규투 철주 생마 퍼바르 체베 멜로 캬룸투 칼룬 렌셔 쳔부 예바 응암슈수 쳐르투 단단히 열투기 캬룸키 서버 중 마웨 규투 캬반 요르투 슈르싱여 차탄베 데규르키 뉴버슈르웨 겐키 서버 도세 캬룸남 힙잠 힙잠 체니 사용이야 멜론 캬롬니 동괴 티디 두창 칠호마탕 캬제 누싱큐 치 마슈기 팅럽 캬롬식리 멜론 캬롬니 서버마와탕 캬외기 주제토와 대장기 토메 해바 치와소기 서시 캐주리 캬롬키 괴규 뉴제니 지단기 캬주 남베 캬롬리 뉴세 투변 교바유 Gökyü yansı çeybali, kakrum nam kashani tishun ki tawa nöyşi. Dindi bo gawasik yöbe na, kakrum babjuta, kakrum çödi, kakrum kyan, kakrum gerimso, suyip zami naso çubyo. Melo kakrum ngöyki sayip nambar gündo naso nroşin yöbe. Yunan nubchan gyögi mikse keçü denbe kakrum cik denşik çubyo.

멜론 차롬키 탄데 나바디더브니 녜메 니마투 로이 로투블레 중화식제라 초시더브 당세 차롬디 낭노키 론데 지슈식 응은베나 모차르키냠나 대외 퇴토 송유 겨울 톰부르 송외 참수 신의 차롬 랑의기 칸토 통주 여진 데니 제발 가위 제도 영원히 칸도 응원 보시기 바랍니다.

디카르니 유난노 찬치 서버 토제 미 시동 연기 두붐 서그리 디켈로레 찬임 퇴제니 레그로워기 시스도 시메시 경리네 더튜 디카르니 자냥마 강지 갸메기웨 냥암 탕들시타 잡으여라 장아치시 무치위세리 숙자치웨카르 로코모로 룽주 파르메 당오와 제니 네디 균덴키 남바식시 원자 모타르 체체웨 지신 카지라 창고탕 룽고 뉴바 푸좀 초본 좀네 네디로 자와초프디 제톱기 뱀버기 모타르 체웨 두부기 냠가웨 남바식 되유 두부은 크니 장자 차부 룽세탕 응을캄기 룽세 네베 퇴모지 뉴베 와레 템베 죽제식제 닌첸지 저게 침불에 템베 장자지 더 동부로 샤안조라 양 차별 정금지 룽세 뉴베 제기 파모 침부 마보 카샤네 마르지오네 치중 나속베 도수 표현 침부 풍소 대버지 컹티 워타 제퇴 뻥리 예퇴 파티 차진 교회 크루유 난투 두분 세비 지신 측

대입지신기 전에 덥지에 쏘니 사토도 용수찬네 계자치주대지 근계지 대저 친유수루베 차담벨로만 남기 천우곡베 견괴능시 작자라 룽숲고도 양열투수립듀 닝쿤님의 차슈투수 대입지신외기 메도티다라 차고치뉴유베 그리고 양압의 최도 냠루강네 차기 제신유

0: 쵸 세다 쳬샤 직전의 링핑레 나게사 치그리 용마리 용마리
1: 나라죠 나동가라 비민이 도바 명명이 시고 면바
0: 어리
2: 다 겨서 칼라 장바
0: 레슬레스 겨라 망스쳐
3: 走着陈了，
0: 随差别。嗯，走着了，爹皮。走着了。哦，修的。看车走。你家去让过来些啥开油了吧？现在你出去点呗，看那些牛油。你去让修啥干的车都检查些啥多？你出去几个老子办这个病的了？下到车上没油，咱出去上没油的了。
3: 독스터도 찍으래야 유입자. 쉬다 둔다 가래.
0: 소장라 이리 쳐샤. 장구쉬는 링핑 둔다 이. 군이 찍려지 고차가 치슈 쉬는 영문도. 텁시 쉬는 매장 기랑게 링핑러 가면 야고제 찍송다.
3: 마게 샤당 와사미야 가리나.
0: 나 기업이 겨우지 주무다 계시에도 오늘 덥디브 라민도. 마세 표미게 표미로 융체 요르바. 니에 림핑게 청업주 고유세야디 연이 롱라비나 얀 보고체도 이메 세브소고 삼추 역시 주니 키랑게 카드시나로 케세 네스디 탁주 모토발레나 모랄레 편도 메바
3: 티엔 피기
0: 키랑 주고 쳬블레 키나 니 쳬기 쳬기 가면 나는 거지 니에 첩체 쳬지 슈사
3: 랑게 삼사 쳬부다 안도가
0: 터체나서 잘라

0: 山根天气从六港的入面的之前，今年这个猪栏干还有的。
1: 今天我种云丹，
0: 用啊。生意特有。
1: 生意钱用。
2: 奴布，奴布，奴布。
0: 玛丽，玉清伯，山爹还是还有吧？
2: 俺还是我什么多哎，俺让酒，俺还是我什么多。不然个季节，俺们哪给不起？我们哪个给？还是我什么多啊？
0: 你还是自己让个心妹妹。于金波，听我让个两个脚差不多是起的，俺打破了三百女预备啊，偷偷俺他的看几次意思啊去。你让可多些哦，俺让他看看起自己，没事你看看迎接俺了，民国茶。都是你亲自被派给俺用的，人家干了活了嘛，姐姐，您都过热气。
2: 没事没事，奴布。
0: 那么巧的。
2: 俺拿下，俺拿下。我让你老局长自动用是吧？看看嘛，记得，俺三七前用对啊。俺让小弟叫奴布，我用对。
0: 真是的，俺三七前偷对。人家阿七，俺就拿当姐，俺可多得的三弟大伯啊。
2: 虽然可多难说，你还等就没说啊？奴布。你给领着今晚的定制行面用对啊，让俺三七记得。
0: 于金伯，你让三七去多名度了，让俺看看你那个一千名度，他能让他看看去对多。
2: 不要理，啥子这天差不多。用啊，你让笑。今早的他不会去都没病呢，你让说的这天我有二百啊，啥子都用在眼里面的这个姐姐。错爷爷马儿吧，爷爷马儿吧，用啊，哪大不？你老笑，我的个，俺于金波个莫啥平啥节三角银，人家开学的这有马些，不多钱。俺我的个上个上海那就咋些？俺苏州干了光顾到莫斯街那边，错可真是搞这啊！你这我娘天长么多哎？人家俺祖宗他呀凭借小子妹妹啊，你这性格随便长么些？
0: 俺家很巧的于金波。听我跟你讲是够多，人家俺开了一个车不是的。平时人家去了肯定就钱比呢，我也来了广大那边嘛去，平时买吧同平时了吧，肯定也人开了一栋温州车有的。
2: 没事。
0: 让俺这还钱多，你也拿得过啊？于金波，你让笑。俺我也来，后面你们兄弟这，人家我有可真笑什么的，先通知他们去呗。你让他自作孽，今晚呢，你公司那生意管没有啊？先没得就这场我让给点口语。
2: 亚丽，
0: 学我没用啊！也学我没用啊！
2: 卡丽呢？用这圈的线也不多。你到我啊！你到我啊！你哪去？上给俺家去采集，俺打卡卡几十遍啊！
3: 哪个来的？
2: 刘梅，哪个来？
3: 觉得可切实。
2: 莫让个眼乌的，看快把事看清楚。我打看看就有事。
3: 于金波，让个前辈来的是三木石洞的，我两个三弟一年让他看看去吧。等到临平下乡呢，让个米老哥哥他了不当不是，农具多少钱进不得？
2: 哼，俺农具还少不是。我在临平，平时人家特别有不起来的这些消息，俺他个人当没。没事呢。林平给当多点，俺搞不要嘛事。俺人人都说话开土了呗，俺也尝试给不到萝卜的噶，没拿仪器不是呗？要来面子的要了呗，没拿公布的不过来是呗啊？哎，尹大王，俺老准确的想嘛什么了？俺还老看了看咱们来说，没想俺爹说是给买的，一万出手要是，这样嘛事？我都蒙古买的嘞，单子多，俺还差些东西没得着，让爹收着呗。张国宪兵呢？林平给补考下是俺金水先生，可不给不起个。我那没让补考吧，先生呢？找俺那补的，俺于金波认识呀，帮他看了
3: 有。于金波，让我猜原没啊？他先生这，你宁多被偷了的亏没呢？让哪个家杀死？
2: 哼，宁多光，俺他是怎么怎样掐死？俺偷偷看见不是啊？哼，当他是，俺认识这个，
3: 认识这个，看起眼吧。
2: 哼，俺阿姐，俺木头没白活了，扛白把是开心素是艺术经验。嘿，你听白了吧？让学的，你听白了吗的啊？疼痛俺不会提轻松啊，
3: 침루로 교육 십주 예배 소리 시해교쇼.
2: 쇼다. 전다들 랑가 주도 진행 인바 민바. 주도 진행 인바 민바. 아.
3: 소정아, 링핑게 갈 수도.
1: 누가 이스기?
0: 감사. 예쁜 거.
1: 야주. 칸에 조건 난게 부부디 체도 이스기. 이네 니에산바. 딱다 뒤에 매배 소식도.
3: 네 갈 수 그래.
1: 디시. 네 장미리 그 세리리. 좀 상면 사만님 싱그로 봐. 이네 앞에게 주도 딱다 세지 대샤. 암지라게 뭐 손네. 취미 지단에 넣고 봐. 마세 좀 지게. 가르사고 없다 가르사마고. 저도네 체배 주고 싱그리. 나이 보 고뉴유. 마세 아무랑 고두 클라스다 넘어야 삼지 암다시라 라주. 제자녀들아 뭐라게 문에 좋아난 부대 나와던 거이나 눈주딘 데 쇼싱 말이
3: 전에 키란 게 직전은 부코여 말씀 거이다
1: 예측다 제제 시토마소 이네 도시도
3: 개세딘 제 이너 유진보가 셰브디 무인의 수임자
1: 가르스도
3: 림핑게 부코샤 스킨수시 컵류 겹세 도사 돈도 후야리 침을 정인 수도와 부고다 무상무 계시하스체 니 튼서스일 게레송제 주문도 메시는 예 유진보다 림핑근의 수도 탁취 토베지러 둔다 죽지 삼추 이내 후야리러 카디 대회자 카도
1: 메시네 둔다도 고조되네 후야리 너스 보니 미디레 메시네 안조 후야리 세제 계시고 니르보
3: 쟤는 그도 되니 봐
1: 나 쪼그르베
3: 쟤는 나 쪼그르베라
1: 시에모도
3: 레스, 쟤는 예친쇼 간다 네스드 탁취 재우유는 콘수 솜상매 넘규 개신부지
1: 개시에단 인지 나와도라
3: 네신그유
1: 랑게 응기시가다 레스, 쇼
4: 소장진라 당제체알은남자체우마지 유진봉은 니 둔다 탁주 토스는 아래다제체알용 탁지 현저 숨부숨에
1: 디에 숨부숨에 가려요 장내주딘제 안주 인지맹가 나덕제체가 치우리 딩아 동강댄비리 장낭다매나 안주 로디에요바 저
5: 외마 도주 레고
1: 남자 맞지 아. 좀은 참 보고만 이 광덕제 망고 쳐오리.
4: 소장진라, 카 공부도 왜? 네 초신 영화 친구.
1: 예, 나 공문도 공문도. 란데도 시켜 올려줘요리.
4: 아주, 아주, 가재미나 아주 훨씬지 나주.
1: 아시. 남자면 누가?
4: 나自己不登기 아씨
1: 언제도
4: 산지지친마도 좀았어
1: 네 러고시오
4: 뭐가 네 조글래요
0: 조정成了林平华起诉
1: 三句起诉

0: 지리 저거 믿고 나다가 요양 뒤수 주샤
1: 가리 니에다가 요양 용차샤 스카르 치비베 아
0: 진짜 그 바치니 역시
1: 장구시에는 나동 칼로 저와 매베 뒤수 고바요제 님 망고 시랑 다가 요양 잠주 롱만라 아
0: 지스 지스 다거지 시험하시 자 장명명 왔다 가지고
1: 키라니 가리메 후랴 자료주 샤고데어다
0: 다 육쇼 마시 장삼도다 무산이 도시 엄마한테 도비네 너희 님도 대도수야 미신다게 게르버 무산게 나와마다니 니에 심게 쓰미도 대상마 셰프시 너희게 나와마다 비네 매우매우 파미니게 게링스베
1: 장치크도다 아 모란 쌤 제기한 책이 니오네 고스엠스 기니 펜스 가보시라 여러분 님도 데모도 가로라
0: 워지샤 니에드드시야 샤게 싱그 좋아
1: 로신 니에 싱그유 자동 텔러 미신다게 가르치는 편도 요마지 이는 은이 로만 군초르다 니에 키라니 탄데디드 차브 큰 통도입니다 카상구다 조초비유베 로싱디 코바침레 아 수수유 가비유베 포미디 골 코바다가 미차코고차니 로싱디 코바침레 랑게 니스카지 균유유니 싱규 이네 니에르와르 니스디수 랑둔규차기 구쇼르 교르니 고길 무규쇼 랑남야 미상마 조나제 투베 로싱디 임베 로아치규
2: 洛欣，让开，卡尔先生，我看到过他情形。哦，
3: 杰拉，哎，洛欣，你最近这多？哦，是的。马赛，昨儿来着，有了吧？都是在对西格江边的事多，一年苗苗苦你。卡尔杰多。洛欣给他的。
2: 尊家那里就别吞大爹，那我是不是等你？给那些人跟着学学，你到别尊家那里就牛约不大，搞着这出个马路。随便别随便。嗯，罗新叔叔三大爷忙差不的。
3: 人下，你让了谁？给谁去让做？你罗村里说呢，新年新个节，你是也的米卡的爹爹爹位呢？那面的给做呢，托谁嘛的？罗新略说呢，你罗古些罗介绍。
1: 给那几个老汽车呢，能打有吗的？你苗苗有十七套钱的收益，让
3: 给十七个意思，苗苗你米我操拢穷不打。
1: 来这，来，康生，陆局长那边，哦，我王吉祥一，啦，钱的代表，拖欠呢，拖欠呢，拖欠呢，拖欠呢。哦，那我第一天能打不？
2: 作为着装个最突出些球，less，拖欠呢，你罗汤给中国三个用个手续呢，既然拖欠呢，属于less，修过陆局长了，耶，杰拉，听到哈里没听不难的，你的嘴巴叫对，十种老者，白纸上个品种等组就要开联名印记者，
1: 他个人还是下了。 디마세 콘송아 민창 숨주제추 마세 디고스 옵삼르다 콘솔랍주 소야기 삼초 규세도 나 쇠진지디 최대진자세 그세 류주 총비이너 제마 롬망도지 딘제추너 제마 중사부티외망어 레지랍자 롭주 제토야기 좋아요르벌
2: 저와 장고지 섭정 뒤수 가져요도
1: 로치 소외 조준 수수 탁주 시규리
2: 그저스 탁주 시님 봐
1: 디니엔 아스네 삼단사 소외 조준 중미사베 우윤량간에 탁주 시규리
2: 多少年，
1: 几克损失没参加起呢？看了中美三边那呢，许多贫穷、艺术单位呢，可是来这拉不着重大的大手术。
2: 嗯，中美三不重大，其他单子，你这个垃圾线没呢，连个菜都煮热了，垃圾店里呢，拖着些炸猪热。
1: 当我经常说明的，几克损失参加注意，拉不着老么的个等就看了，拖过些土呗，热完结呗。
2: 钱够。Less。
3: 무슨 모드 갈치브레?
4: 갈치브레?
3: 잘못 없다.
4: 여기서 나가셔다.
3: 잘못 없다.
4: 저쪽으로
3: 가서 나가셔다.
4: 얼른 보다.
3: 이제 쉰다.
4: 구겨 먼저 구겨 먼저.
5: 이제 쉰다.
3: 난다미 놓아. 난다미 놓아. 무슨 갈치브나?
4: 야면 떨치다.
5: 이제 결혼하시다.
2: 주바 구겨만 놓아.
4: 오지. 얘도 내서
2: 구겨만 놓아. 나인다. 맞아라. 내게 쉬어봐 생두기. 상무 입체 결로
4: 걸로
2: 돌아오다. 유교되네 있나. 나 로다서 그리에 로녀디세 갑주 300가라 미시 전부 돌자. 용 유교 나가 비로. 용아. 아자라. 기나 전부 쓰이나.
6: 허시다. 진이래 올 가봐 김수인 봐.
2: 아이.
6: 루튼 님도 올라. 광내주 근처에 매캐나게 힘구이베.
2: 셉셈주. 콘디에 전부 돌째 되샤.
6: 능무이베.
2: 배제 매업자.
6: 리스 전년 명갈 예난.
2: 용아.
6: 진이
2: 진이 숨.
6: 루튼 님도라. 키라면가를 집히다. 너무다 저와시 두두시로.
2: 용아, 나다모. 키나즈 면가 그네이.
6: 신전 면가 내이.
2: 용아, 키나즈 녀르티스. 녀시 올리.
6: 레스 투순 쉬스.
7: 견덤시 티축주지 숨시샤. 면제 견제 가이나.
2: 띵우네 심주. 니르츠기나 기능마시 레 볼로라 카나소 미미야 라샤스라 용아 기랑 고슈아 니랍살리 기랑 도가 균은 마테라 고는 톱소자 부더스니 미마시 용드비 나 고조
4: 레스
2: 용아 도제나 오지 아자라
6: 경수 있어. 디
2: 계란 좀 쇼가 전부 돌자. 소스 덥지 전부 돌부리. 미션다게 동무 현의 지민도. 엄지라게 균체임도. 이내 기나 착시 도부 유자. 파티엔 착시 자야 수면 최고 송기.
8: 더 세나 니 도블라.
2: 아, 디저 뭐 송다 아자라. 계란 공로 도부 송자. 칠태야 습서 나부리.
8: 레스.
2: 하과도 계란 착시 도부 송자. 고장라 치르큰 대교 아마다
8: 레스 나 퇴근 속 야우시다 휴 대리제 니 셰지레 치무소 랑가 규메자 총르네 마 퇴근휴드 갑죠 노제 암자라니 착시 파도아
2: 아리 단단당 담도 기나 유골 비비
8: 마시 니 포모데 레그치 보시 나 니 셰시 데가 용피
2: 아리 제네 기나 포모 카바 견제 수가 비다 소노
8: 니 카바 对啊, 你也 kappa
9: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你也 kappa

0: 아지
1: 오지 가나서
0: 네 강바 쇼미도
2: 쇼디 네 팀바 가려도 와 기기 좀아 땅아랑스 개버자 토가저디 우천기
1: 빠라암라 키나니 라게 니메워 기치우단자와 하장게 제부도 뒤지니 진탄체웨 레기지니라 나를 철도 학도자웨 파마니나주 제르키나니게 고술로 정다나 세줄로 토나나 초주 뇽토브나 뒤도도면가로 고술로 당세나다 뒤주 강도리로 키나니니 파마 약슈디

0: 야쇼.
1: 서전라. 닝주 총기 기시는 니도 표준주 담대치약이 원조 주미. 니 발로 겹차.
0: 용아. 던돌레 가리유.
1: 아. 니 담대치약이 차긴 띠피. 왕지샥 차기 참시라도.
0: 가리나. 안정아 동강 인도 참아채는 거요리.
1: 이내 왕지샥 지구 마지. 로충에 가라. 훌순 체스체 준보시라 요시 빌리스레 가라. 섬주비사든지 요다. 마세 로탄 니든서지 리베지라. 망조수 치도 퉁외 그랭 망고 체부시라. 로탄 서구이 망조수 가부 체베 마세 지구 수구도와.
0: 老周 세는 거요리. 랑게 老周 원조 마세야 가리나.
1: 欧洲 라더 제대로 능고 여시디 러진지 던져 그거 제약 맞으라
0: 뒤샤 네 신수
1: 키난게 왕지샤 담네 임바 메발라
0: 장슴 제 조규 메딘제 야면 소장 군에 대한 지죠 어
1: 제는 기란 찰레 나시
0: 디 닝저 총기 시리 닝도 표준 규제한테 지구 주시리

0: 보디 리
1: 로컬 컴퓨터 배
0: 리 다리 퇴지 저저 조선다 감금 좀 앞에 우즈 지원계 나부터 전에 신상 과라 치미나
1: 조인 예 보디 조세 갑자기 시제 뭐 주스
2: 신스
3: 年到完了，可真多。年到上了，咱们俺这一，咱们俺这全满。等等等等，你俺们这慢慢用的，妈的，今天你个金马的，啥话狂不得，不过把我个你个，不得咱们自个出去吃米，你那不过把兄弟住过去，俺萝卜头家来，怕么吃乌鱼脏，不过那最低级别，别去叔叔吃不的。今天土生慢慢的。
4: 보고 된 데니 유리. 보고 생에디 밤에 망스 대로 채는 선 보어 봐. 그브리 밤에 다가스 쳇에 게스티즈. 보고 요셈 셔리.
2: 다가시 나이 중대 발라게 제된 질만네 공주스기.
1: 보고 난다메 로채는. 녜체만네 진짜 지금에.
2: 키라니엘 공부 근 좀 좀 하시다. 보고 된 데 난다 요 마지. 지체는 제균 몇 사진 이제 요 교차가 돼도.
4: 제 교태.
2: 교조.

0: 자주비지시.
1: 자주비.
0: 快点！拿着！别慢着！拿着！拿着！你也别没有！你也别没有！你也别没有！你也别没有！所长成了，赵小能怎么突出？
2: 你做了三万钱，为啥做这一出？
0: Let's. 如果看了，着急，顾客愿意您做配角，我来你心情说。
1: 잠시만요, 마시. 잠깐만 나
0: 돌아오나?
1: 수고하셨습니다.
0: 주인다.

0: 저와요 마실라. 나스타 대회 저와요 마시. 대샤 코칠 대시지. 외교르드 쿠바의 민국이 뭐가 가나 교사. 나스 시르토 마시.
1: 쟤는 야우리. 대기디 롱드 차지. 년도배 신부이나. 쿼르토 경리.
2: 나 저 시대라나.

0: 통급 심나 초섭섭 유배 나와 용기 도지 송부지 레기 비교니 당도네 유배 담거시 대내미 내시 지부 포네 류신 미디웨 급소 콘티네 체듀 양충 유부지 하완도지 정이 내시 지부 포네 녜사 류튜 심나 하장 각부도 디가 레기 비유톱튜 심나 교부 부자 민도지 송부지 포모 장난 상러 탄잠 름티 지리 니슈 쟁의 유바타 特送不谈香堂重点给列级不列出别特送如何给罗马坦桑顶价期别尊略密给国事几个月特送我给上次的你当于给这些银特送连列托他牌龙你是哈怎么列个签约那让你他的人做人的同桌卡给大人能了坦桑国际起了天马热的多国的是这地区切割了你完了当日的条龙的你完了当
1: 特送建筑给广播播站马下空，熊人南给积极泥土昂特送连年电送起行月。杨松猛手天气，落进了玉池不塘，落至前面团结，人工昂破木墙单都立月。
0: 他的杨松去特送建筑给解释当年仁义的王位特送冷笔托给予，泼木强南向给列几把杨松去，第六级的送别刺激人，泼木强南土列个七把用银，蘑菇南修北汤面三段人，坦咱们送去银，列钱也汤面三段没几把，跟着年不如苦年，坦咱们店里勇气女秀技术培育银是送不是。
2: 普莫强南想给新竹土产，你给给就准点地段康土，你比切不谈。秋塘、罗、兰、茶娃、苏龙、车浪街，确有那规矩签约别，更多提大人，三对街上没多行，三叫扛事儿去不？
3: 这土边的两个泥巴干净，冬天给当有空子老萝卜去的是呢，这当有空子给萝卜也不出去哟。
4: 咋？天热个季节，那老热的呢，撇个青的压个了多了，早年过了做做手机他。
0: 绿东关出不新的汤不穷了，太可惜了，东安民族了。当五年年，罗家的居民阿块为参数，泼木强南乡等于第二，改用给温暖西林当增筑了大巴塘，实际三年天里，西林当于你给短剧团戏给连江湖大苦玩，顶叫抗力全部实施。
5: 我这里是海拔最高的边境线。
0: 坦咱们给重组，普莫强谈西北路线局，提个连年顶送几根柱，学生们大起跟着差不多苦呢，忙了相对修筑，我们班去又不行。

0: 내가 죽을 일 좋지. 나 죽인다. 제발, 범이 귀여라. 노부, 아무 죽인다. 바이바이.
1: 진진, 교수님. 교수는 비굴리 슈퍼베를 하나 잡자기요.
0: 제발, 진지. 내가 앞에 제일 좋고 싶어.
1: 디샤 내가 좋아할 후보 싶어도 뛰어 후보 봐. 빨라, 취다.
0: 아.
2: 빨라, 나 체지 차스.
1: 야, 진 랍자 줘.
2: 몰라, 빨라 쇼 아.
0: 오, 걔라 가리 냄비치 아.
1: 겨우 내수도
0: 내진에 잡도
3: 진저 내신으로 십시 도움에 줬승위
0: 어어 우리리스니에디 클래스림바 규롱 다그랍고지에
3: 되다
0: 진짜 걸러
3: 예 걸러 우리리스니에디 지급장난 역시라 지급자 내신에 썼지라
0: 뭐라게 쟤도 요즘에
2: 진이 분라 키랑시라
0: 지 다그랍고스
2: 진지펀라 먼저 점득하나 샬라 최초마지 키라 약수초는
0: 니하고스 라리액차가 교시
2: 레스
0: 아지 바담 자신구에마 아콘주상 바담 자신구에마 가슈이 좋아 여우십시도
3: 니에 돈도 센디우 카사실라비
0: 집에 가와유
3: 돈도 알아유는 여우정아
0: 니구니 알아돈 용마시
3: 니에 다가스야비 마라니 알게된 점에 봐
1: 지켜장라 시다 선이 니 개라 피스슈가 셈도 마주고 계요 스마지 라가 개라 저와 체체 쇼르가 콘키랑 발라로 키랑게 저나 라가 저와 체스는 지다 저와시
3: 아차라 샤감도 기스도 어찌 나네 망스도 와
0: 장게 아 장르 딱딱도 쓰고도 아동도 샤감당도 해.
3: 예, 샤감당고 있으며, 예, 혹시요. 라 양보이필에 시라가 감바. 헤, 어머스니에디, 너스 갸가유나 영원족수 체역시. 감기도 좀, 수 값이냐 용구지야. 예, 기백강 샤만들도 돼요. 야, 대샤 도스도.
0: 집에.
1: 다리야. 대기들 남삼아비.
0: 자바오, 랑카르치우유, 랑게 사무능시든 제 맛이 은이 다샘수유.
1: 랑원의 경고도.
0: 자바오, 아치, 다리야, 랑두다.
2: 지켜장라, 지켜장라.
1: 이리, 타님도 승마 귀엽다. 메시, 좋아.
0: 다리야. 리리 우리리 자 칼라이 룰루지사 춤도

0: 대해 도통부 내시지고 시험을 열로 도망했다.
1: 레스.
0: 예.
1: 시스.
2: 나란 수수서 시리. 지수시바 하루어시에.
1: 지수현 지수리. 니랑 지우. 랑가 지수시에 퇴나는 망치 하라 생겨르시야. 수다 하라 사치마. 兄弟们, 电力马车, 马内仓木捏自己夹子, 叔叔永博士, 叔叔我多把钱用马车, 因为两个仓木自己写个用了用马车, 得给个多兄弟自己写个新规呗。
2: 张家宝, 你自己写吧，着急, 等着情况下读诶, 看似两个阿彼此求读, 光大你哭没就不见, 等到阿别家打, 他能继续写吧, 我的也求一呗, 还是念吧的, 我呢, 从来看似没呗。
1: 这, 大些么好, 自己写个是吧, 用啊你自己写写, 呀。 야, 다음 두 개. 얘랑 쇼, 지만 응우도 두, 14승이다. 용 두 개. 배주 담고 사다, 담고 사 등교 엄마지. 응우가 손님 맞다. 도도, 두균랑라, 가봐 배주 등교. 응아치 쉬다.
2: 장자방, 샤카 승유. 샤카 응아카렌 승유. 샤카 등대 차고유는 응우도 먹어. 응우도 발레, 랑치수게 구수베. 등대 샤는 랭눈미도와, 랑갱아, 균주다, 주도 채유.
1: 도도 롱치워베. 무이키 잘람 살로규.
2: 나 뭐? 미규 세바 짝 잡고 거시.
3: 당아르 수수 교갈레 대야미도 지만의 소대우레.
1: 공지저 녀랑이야 갸치오 고모고.
2: 나 젠 디바. 계속 마우 시지 가져오래.
1: 랑.
4: 잘라캄사 지겹 장라. 지겹도라게 춘이 왕챙게 카발레스 지겹도라게 키라람사 뎀티셰라 피로승기
1: 뎀티셰라에

0: 마리 올라게 나 여기서 하는 게 마세 나 년도 합시 넘는 거도 와 잔심제 할도
1: 잔들려면 하르샤 계세 밥에 라는 가부이나 너니 찬스 겸어줘야 가래야 쟤다 저디 밥에 능규를 구토네 두수이 경제 나라니 계세야 맵수지도
0: 이게 마시
2: 저 담냐 아차 쇼크티리
0: 미이 드링 합시 빌리야 중아
2: 드링 합을 남비 어, 저 담냐 저 중년비
1: 중년비 알레 란다 첫 세제 중이
2: 영아
1: 장년리다
2: 요 저랑 굉장히 장도 뜨긴다
1: 됐어

0: 쉬어다.
1: 당고 나래 놓으셔. 권닥스인다.
0: 권닥스럽이나 넘주 진짜를 봐.
1: 당고 창문 아래 놓으셔. 지금 왔어.
0: 라고도 마셔. 양자 쉬어다.
1: 당고 창문 아래 놓으셔. 권다. 지금 왔어. 당고 창문 아래 놓으셔. 권다. 지금 왔어. 지금 왔어. 지금 왔어. 권다. 지금 왔어. 딸락삼디 용부두게. 니 가리 용구문도 분이나마 쇼르 유엽다 나다 제마페 주고시 전세 템도 임부피 신다 교용 하도 닝제간라 레그촌 부조시 문에 전에 밥을 가오르 봐 나 히라니 이게 제브 통두 문에 가브르초 이내레 찬스케 부르르다가 가좀제 대소 예니 가서 오랴 조고 제자샤 소스베 인기 마스 봐 띵어 니기 부군나마다 저와요 스 봐 녀신 밥을 냄부 마시 스 봐 야맨 초고 고대보다 기능이부터 선거되고 인기마시 닌다르시 칼라 자만저 쓰제 바브랑라 가르추베 마세 셴치슈고도고 다 어느 초공게 자만저 공기 쓰기 없베 냥아래 아지 닌다르시 정세 범는시 선대민도 바브랑 기부 영도베 예니 카레마 되브레 쉐다
0: 요 초가 안 로시다
1: 알레 쉐다 딘네 쇼로
0: 동구매
1: 지가 니 셰 동부로 봐.
2: 진지 주문에 소. 언니 접 쇼쇼 봐 티. 급드드 언제 능 네버 딘 제면나. 니 진지다 창스킵 씨 마지. 언니 참미도. 두두 안에 당부치 하신다 김미도.
3: 하. 사산사디. 하직 분의 지우 마지. 콩콩토도 요시 씨리. 你也
2: 过对久，金枝给给了年不切，两个马切子，上个没给不求有着，一年哪里啥子家缺个主不？上个金枝了，苦个天气是追的。今年新个月下，金枝没让读下有嘛事，一年哪里江南大哥的这里，没说说搞不起来拆迁媳妇短，一年没了，看个干净嘛事。个不人俺到做不给对，你看看起我生病。 이내 샤오관통 진지 삼등도 가가 지표입니다.
3: 자바 된다 디테일은 알게 마치라 카가에 카가 제아디 키니 주옥 된다 말다 김자니다 보고 복도 된 것이 단대 뒤로 랑게 심리제 펜주니게 약에 졸삼다 오시
2: 아자, 니 아자랑 가는 얘기 다동수 시험 하지, 신다 시에도 아자랑 가신 거 입에 니 그뒤 아자랑 세가 연애 나 쌤 깊시라도 아, 다 니 보통 좁소 니 진주소 나아시며 톱지 아자, 나한테 차수 없어 친구를 봐
3: 용구지 땐데 용구지 아, 니 중부 니제 경을라 오시 텐다 야호 딘제 능무다 냠주 샤오마시베 닌세지라 바비게다 보마호즈게다도
2: 오 아자 알레쿠다 바베스시도 유쇼 오마호즈게다도 오시 바비데 용비나 아니 능 아주 사업지 니약한고디 뉴아 김세가림이 신구이베 아주 도수 카우승부 주는 썸쇼
3: 샹하르소유 카우디 뉴제 바바 룸니멘베
2: 내가 루지메 지마 시에쇼시 용두에 니아자랑 시오 나 펑창라 기부켠미도 징지가 다과 디니에나이 디니에나이 쓰리 대체모고 피게 제초모용 쓰기 아자 은이 중두네 댄자 냠난 요마시 가바대비네 수순낭 잡켠미도 당당한 공유도 수유두 니에 캄포싱유 나차이겐 다가라리메 아자랑 은이에 되보공로
3: 아치 다디 爸爸 看这小姐, 让学的, 我到小刚, 对其不呢, 爸爸, 乐不起我这边,
0: 呀呀呀, 看老嫂子, 赢的, 说的, 啊,
2: 不啦, 拿了, 我就送你去买一张, 光大看了看了一面, 你要拿啥过事?
4: 爸爸,
3: 바브랑게 샤간 클라스는 저워지 나 투규 단조 여지라 돈도 쓰시 가셔 지규이 나 클라스는 메
0: 가리 나 이지 맵트를 큰데라 니야 클라스 없이 보면네 키란스 또 스테르고 야 소시
2: 미안 보라 닝구사야 망차샤 당대 야구 주토미도 나 원의 사토미도 나야 소모다 참이다 나 원의 사스미도 소모 신민도 성보시 나 계속 시가 중이다
3: 张天马差啊！
2: 你也差过些雨。
0: 喂喂喂，你喝了水茶，多少雨？
3: 周强，周强，周强，过去的，咱拿了雨，你还过去？周强，
4: 娟儿，
3: 周强。周强，周强。
5: 你大老粗，老粗气。
0: 明个呢，陈
3: 夫人。
5: 不是，伯母，大老粗，我老粗来着。
3: 周强。
5: 伯母，呀，这个伯母，大老粗，老粗，我。
3: 周强，
6: 欧阳啦，大老粗，老粗，混血明个呢，陈不是别。哪大名多啊？哦，走嘛是别。呀，坐。
5: 大坐坐坐，哦，那个嘛，绝怕罗志的我，大罗啊，
3: 永旺姐，
5: 爷爷
6: 爷爷爷，
3: 小花在啊，终于。
5: 阿妹了，小花在啊这里，呀，他越是。
6: 坐。
5: 呦呦呦，阿妹，小花在啊这里的，我阿妹你们的罗西。
6: 坐。爹爹爹。
0: 哦，婆母，明个呢，对不着。
5: 明个呢，对不起。我们家老三了，居然生三个多，没了那个妈的心。妈些，哪里能我一个大多些子，免个来生
0: 气。行行行，天天有过桥。
5: 这么说啊，大家说送不送回？
0: 啊，天天叫你妈学的，来客人有点可多学啊。
5: 哟，
6: 恰若客人过一年，送点哪着？
5: 哟。

0: 엄마, 집에 들으려니 왜? 쌈을 갈등이요.
1: 아미야, 강부실래제 칠대고 성비.
0: 칠대고 성비? 로봇 없게 하든지. 가리이나?
1: 랑, 토교 단조 유자, 고류 코스미스 거시. 랑 삼자신이니 주기.
0: 나 탄자, 소송에 나시 군이 두기. 이내 아마, 은이 배신비이나 보다 숨을 거쳐줘래.
1: 디랑게 샘제 정마시 예 삼등시 계신마시
2: 小哥 니랑게 밥차가 치우 나임도 저다 니랑 밥차가 치우
1: 후지 小哥
3: 아들로저
1: 아들로저
0: 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我记得
1: 姐，关达。
3: 宝贝，我许嘛在阿妈来许，许姐许姐。
1: 啥阿妈？
0: 我请别急了，杨经理，我有些事情。

0: 빨라.
1: 랑 가시가. 나부터 되네. 랑이 오면네. 미즈니 허르다.
0: 시엔 간요. 아직 배샤.
1: 랑 가지 배나. 나스다 저가 가서지. 랑게스나. 아직 새로 지수 걸비. 예라 하시오. 다당아. 랑다 저비게 로미도. 회전 로리스. 너니게 회전 다도 쇼유.
0: 말이 빨라. 다리 길한 게 인증아 차로 나로.
1: 你 好, 胡威, 让给我, 别的车停一下, 对不对? 给他去睡。
0: 巴拉, 巴拉, 停车慢大, 巴拉, 来你睡吧, 现在。
2: 啊, 你宿舍呢, 三处, 啥日都过。
0: 巴拉, 听人给你阿姐, 我让他落, 洗去给。
2: 给你做完要是给点鱼呢, 我让他直接陪我睡。 没事呢, 叔叔拿落吧, 卡着我睡。
0: 做的你站在你学长, 我让控制他姐, 罗琴斯。 아무나 코츠레 하치무다가 키랑게 뭐라 날 유메 쓰로나 대유너도 날로 대부시옹아
1: 라소소 강부 매벼 랑게 계시 랑 아직 대면아 맞추 제가 좋으야
0: 저디 교부다 유화 아자게 날 나쁘게 하는 수 없이기 나파 시에로시다 가발이 그지
1: 아 니행지 저거래 흥 예라시오 나 계지 먹고 시험 호 남사들의 교 요스 교
0: 빨라
3: 你看到你的小朋友让你的给了总结的这一边有空啊要求马上你要住报告了我养包了看不上哦我都是你阿家没多七十周一
4: 그런게 권다 쓰러 난 연구를 왜?
5: 영아
2: 지, 술래서 몰라 보고 딜레 가는 예무지 나는 마 예무지 같이 가
4: 아무나 그들은 아직 후진 롤랩자 나도스네 칠도위 보고라님도 잼지제 샤워 삼지
2: 지, 보고라 주무수지 같이 가 지,
4: 보양보라님도 잼지 아
5: 저, 보니보 잼지 가죠
4: 你怎么这样嘛我这这些人关达看你不接啊波阳巴拉看你不接啊玉华你让人行杨月他让小孩你来算那他的店面清楚俺们这些别没得注意让心中这叫偶遇些活的他的光大要我什么了呢你们都落寞的我阿姆拉杨月给可对用过一次个多了呵姐杨月给
2: rāng nāla mī māgū yōpa xīnzā yō nūyō mā rī lō tēpā jī xī nāng tā yō mā rī
4: Amlā, chē nā ngā nyā lī jī chūgī ndā tō sī nē āchā hui chēn tā gā yōng kī
2: Yō, yō, yō, hui jū nyā tē xā nāng tā mī tū rāng lē gā chā gā gyō xī
4: Chē nā, Amlā
2: Yō, yō, gyō xī
6: Tā liā 라게라
7: 데 딜레 데스 다르부게
6: 데스
7: 데다 데 수 다르부게
6: 데스
7: 지겹장 드링을 내가 상무차수 정원샹네 对对对, 熟的, 熟的。
8: 何姐, 何姐, 这, 看不得, 俺做女儿的呗啊? 他那边去了, 就当是的。 何姐, 他那边去了, 阿姐, 看不得我那钱不多啊, 你这得来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 你这边不是懂啊，走走走，别给打住。
4: 啊啊，
8: 对了，嘿，谁？你前面的嘞，家乡不是懂啊，对了。这，电脑子江山给看过这边啊？
1: 是。
8: 电脑子江山拿是吧？
1: 是。
8: 前面的也去嘛是吧？
1: 应该去。
8: 这让人香气。 겹시다. 되다. 네 정한이 하나 봐. 다 그러시겠어. 냠 되옵시도. 허지, 시역 참 보시도 와.
2: 중무다, 중무 갑시라 중수. 참무상 그지이.
1: 아자, 나들이 마시다.
8: 저
2: 같이 있어.
8: 당아 생활 산주 준비네. 캬서 마셔.
2: 대시다.
4: 지저 아자. 당아 신에 난 너무 쉬웠어.
2: 상기 능미. 두 남이야 대허리.
1: 남냐, 마 되었다.
8: 용구유.
1: 되다.
8: 어.
1: 얘기라서 계집시야유. 나디. 밥에 시험 중도미도. 계집 밥에 시험이나. 먼저 깊제 대야를 마시라. 얘 강부디 뉴베 괴추여 마시.
8: 예야, 자. 얘 협자시오. 전다디 수시에비네. 나디 템버 감추어마요. 사제디. 나도 진주되게 나았다.

0: 주가타니 누구를 욕담디 괜히 잡아
1: 어, 예
2: 와샤
0: 라
2: 나마 법지에 공부 겸비도
0: 레슬레스 쪼그르다 쪼그리 남자마나 아
2: 야호도 자게 나 칠 참참 티제 이내 자게 교어다니 형도게
0: 영아 영아
2: 이제 고다
0: 고다게다 교어다게다
2: 주게 태그 제의베스도
0: 레슬레스 교어다게다
2: 교스다
0: 교스 교어다게다
2: 딜레 교스
0: 레슬레스 교어다게이 다 딜레 교다야 니도와
2: 교스
0: 레슬레스 피르베스로 스탄게이다
2: 또 피부도 와
0: 교고 교고 야다 교어다게다 오
2: 이다 또 또 교스
0: 기라이나 당아에 롤레트 와 문에 갈래 시부 카츠
2: 다케 말리라 리리
0: 녜 응외스 캡자 치교 테리네소 랑외소 녜 타메 기주르 녜 희다
1: 투세나게라
0: 아 야 오시오
3: 좋소 네 오시오 아 야 오시오
2: 제자

0: 가자.
1: 총수, 다이너 총수 와.
2: 가르 총수 유?
1: 네 기간 대비. 계좌 유배 기간 좀 달라게 질리나라. 나 구제 대시야. 네 용로 교단 담다가 나 랭기 도치. 나 기루르냐 아주.
2: 문에.
1: 문에 이거 좀.
2: 자기가 좀 시행 해 봐.
1: 마시. 진짜 큐는 마시. 좋은 게 사나 시험 주고.
2: 메도스 키언제. 샘킴도 합치기. 다시 뒤 텐다 뒤집에.
1: 동원이 너무 삼아 칼라등이.
2: 아, 너무 장마 좀 도스 마시. 양여스녜디. 야유화 수진수.
1: 내 저 닥저 뭐 좀 봐. 유화게 코님도 로니 여러배야. 동원 알레 칼라 싸우 마시. 니야 텐다 탁주셔도.
3: 왜? 감사.
4: 왜? 아자인베.
3: 어, 나랑 그 아자인다.
4: 최홍, 다 니야 마고다. 아자 두고해.
5: 담년 립자베.
3: 도스고아, 군이 대샤.

0: 아자, 리안게 책이.
1: 아, 리안게 나 책이.
0: 어어.
1: 왜?
2: 아자, 동호 청소 취소 과연 연봐. 담양 아래 구두 쓰기. 칼라 망루 같이 속어 유매 심었어.

사투 망초기 서동 초기 사샤나마타 주리 조치 모제타 신도 워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버 수치 요부용 당구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대단로 송접치

0: 매화 야 밥에 달 가는 줄 어쩌다 캐슬아 하나 야 붙여는 새 먹어 얘라 파괴 속뒤서 니 뒤워 삼제 들이 칭아 파괴 속뒤 뉴비 여우도 정말 신부시도 캐슬이 담지 대유나 라라 혀를 넘었다 야 좋지 매화 가져서
1: 爸爸，爸爸让俺去我爷屋吃下喝着。

0: 阿姐，天子爸爸控制了姐，爸爸女子让他给天子去了，马上让天子让他们给天子去了。阿姐，让天子去。阿姐，爸爸来事。爸爸哎。
1: 哦。爸爸爹还真是好主意。爸爸可真是没。
0: 天子我等上半天有病，阿斗，天子提着钱准备，爸爸心疼，你也心疼。阿姐，等我弄个子那么急嘛，爸爸？天子爸爸那日提着钱还在。
1: 阿姐，我等个来姐。 계속 쓰지 마셔봐. 돈 나올 때 나올 때 같이 치유. 나도 쉽지 도와줘.
0: 아무튼 다 같이 있어.
1: 정조이, 다 누구 냄새?

0: 맞아. 가발리 예민도.
1: 계속 말이 뭐뭐 아. 예쁘게 되었다.
2: 아세 숨어.
0: 디스디스 담무시.
1: 他都好把中民读哎。 마리 가리나 수고한 줄 아지?
0: 아자 아자 혼자 유
1: 매화 생각이 없게
0: 아우라 내 속에 넣어 봐
1: 아지 가져만 좀 할 시에 유
0: 아자 네 바바 오늘 내 속에 넣어 봐
1: 아 계속 마시 밥도 쓰네 로연도 갑지 숨좀 맞지 아 담이다 잡아 이 캔자리 칠 유룡디 제 신의 로마 없지 나를 보면은 과연 그래
2: 소시야 아마 나 보마르베
0: 자에 진스메화 더 먹으시 난다 요 말이 온 거야

0: 아마 아마
1: 게임 게다 이왈 카바게지 방 체험 말이 먼저 날 위험하다 교수 이왈 카바게 남자 그지
0: 오잖아 제베 늦어 가라도
1: 네 심마쇼 자오고 대대제 계속 치지 심도 가서 지내 새로 지금도 대님 하실 때 있으니 교수 컨트롤은 뭐도 남자 지지 뭐지 이왈 영어 왔어 님 가실 때 코스 문제시야 네 클릭이 지치죠 거중에
0: 어
1: 나 교수 교
0: 야
1: 大山，爸爸你去，看这狗拿螺丝，他打哈的有呢，爸爸罗来生些小鸡。
2: 阿姐，俺做团大的，吃点米多。
1: 没这么些，天查他去不得，天查他去不得。
2: 喂，什么？没见不给些对，不去他妈些。
1: 爹不让去我这，给成这些鱼。
2: 他这一下，就比较欢喜，你是给我狗。
3: 小刚，他是老马的，哪都不说给他。
0: 哟，
3: 他们家，伢们那个年初的。我那现在这些画面，俺最年的，把我写菜呢，给三道看不是。伢那的这些啥，先破个球，手机也当兵呢，你们写起来点多看不是，全面被记在卡里去哟。卡里搁不得对，搁不得对死。同我爸爸妈妈休息的，满意。伢那读书生意输了，该休息也输了。
1: 呀，让俺弄点好多。
4: 但最没用的喂，先给别人用差的喂。你最近干嘛了？可能，平时看手机，突然地铁了，俺让最闹不是不？
1: 爸爸，没这不看最前的，俺让最爸不是，俺最白三七九嘛是。俺阿姐姐，那要吃土木做，看起来我能阿起。
4: 家宝，
1: 看这熊说你中哎，
3: 你中。

0: 다려 또스 내랑가 조가나시 신지 카팀도 되셔 간다 카트네 가바겨시 나나 아프타유 두이레스 지켜잖아 토르템나시 마루이다 레스 내가 좀 가바겨시 섭섭나라 아자 아자
1: 자가 자가 요바
0: 밥에 고르게 과야 두게
1: 아자 장르 가와 겨기 낭다 민도 심지어 마치 아스이
0: 야메나 니에 밥 수화신가
1: 육쇼 밥 단어 마키바 시라 여시 밥 주고 쇼다
0: 야메나 nga lo tui le kar tu ne khawa chep
1: shwa ja ke khala sang me be
0: me nga pa tu yi
1: yo nga
2: gyos khala so la wu tu shi zhang dou ba xia bi ne yin hua da bu so zi zhe me qi shi sang ju
3: ha huan zui ha sui ya qi de
2: bu zui zhang chen bu xi ta qi gi 你也搞不赢我多 我是你的,说话脸差不多 但罗德斯来呢,从头来有些节 不过从要不起来都,干脆给我是 你来上,上面也不见动 上面的同事呢,叫出罗油 谢莫多,你也得住这床那是些 上面的同事呢,心里去 没什么自己,心里都不够赢 女婿就是没办法电影嘛,是呗
3: nga chugo dung yurbe
2: chen ne sui tung zhe qi zhe
3: zhang ge to su ro qi da
2: yong a
3: a zha nga ni bo pa lo zhe
2: zhang lo niu mu tui qiao qiu zha shi ni xie ji de xie qiu shi
3: 재능아대 님 망부 대토면도
2: 수잔 되게스 되었어도
3: 알레 요
2: 잔예 로규시
3: 아 야 인자 인자

0: 자.
1: 요배.
0: 아 고대배.
1: 아야 주님도.
0: 가래.
1: 메고하게 가발레지. 바베 임도 로시사.
0: 어. 쟤는 뭐 주입지?
1: 아치. 용아, 라니얼규다.
0: 하, 메메메. 아시아랑 겸보 여름 니얼규. 하, 드레 독시. 주저 고제, 마순 임도 줘. 유화 렌체베.
1: 렌체비, 양유계 단조윤아.
0: 전다 내 태주신 음악시. 야, 유화.
2: 지저, 아차. 저화제 마 체제 가림바. 키니 군자를 안 되지 같이 가 야마 침체
1: 바블로레스
2: 바블로레스 에
0: 바베 라니얼 돈스기
2: 나에
0: 어
2: 나 좀에
0: 아니 니 데카르체 담아줘 라니얼 야수스기
2: 아자 쟤는 그대체 오지
1: 아치 깨깨 마시다 겨우 주셨다가 교
0: 영아 영아 니에 다스가 친구
2: 아니 시부시 저
0: 莫这成不下下出自己子姑妹着大家着让你来呀就我得多死故意卡着故意的呀苏姐最牛我妈是阿兰斯新年不都请不赢呢密西给既卡的这些故事密里这些请不赢呢安德巴巴西家大姐苏姨呢阿丁妈是吧着大着大姐
3: 에이.
2: 디네.
3: 어야, 도구 참사 도시네.
4: 에이. 아.
3: 야, 인다. 랑글레시. 야. 에이. 야.
2: 봐봐.
3: 야, 이, 야, 어이, 어.
1: 지금 마사.
3: 에이, 주시.
1: 봐봐, 김지상무 아유, 건조 카르마지아. 장우씨는 자바가 산채없지. 小刚大美华 롭친양순삼샤 체장 사시커우심세프리 당도 아다자바오 주도체제 쿠니 롭친룬수나 바브라랑 시지유 된다디테러 아주 삼다야 용차샤 아나기영수자 미구야호스뜨토모수 바바 된다디겐베 바브라랑 모기브시랄수수 심나냥마시
3: 弄定过呢我做定的数那张谢谢他那张我去看另一个人一会儿谢不过哟对的哟哟对的

0: 이어서 역사라도 봐. 대대배.
1: 네 중재 하리네 삼고죠. 이네 중재디 삼켜는 고함죠.
0: 예서 뮤레 대수라니. 정말 진짜 삼 형마시.
1: 먼저 봐봐. 오늘 교육실 하기시야. 나 뒤에 오늘 너무 안 끼기. 예서 봐. 나다 아자가 집에 내리기. 교육실 하시야.
0: 하. 오늘 제나. 밥에 마시자. 아주 마심시. 밥에 롱딩 차는 차없이. 아주 시에 마심 삼시. 뒤주 년이다 마실수 유자. 게 시왕 하여시. 봐봐 미상 호시리. 마생 아주 미상 지금 미선자. 군지진 교육 마시. 내 지침 받은 게 마시. 게임 집부터 제 최고야 두고야. 아.
2: 봐봐. 토부돈다. 공유. 제가 하나 세무 송 떠요.
3: 사대미도. 니를 비게 쇼라.
0: 봐봐. 계제 역시 셰신 것도. 계제 역시 셰디. 오늘 냠시라도.
3: 셰기 쇼시. 들레랑 로바다도 사죠.
0: 들이냐 카데 가서 셰네 쇼마시. 제마시.
3: 산데시다. 니라 계시오.
0: 아, 가시서. 아,
3: 니 죽도 못 됐시.
0: 아, 지. 다야 쇼도.
2: 만난 다음에.
0: 리앙.
4: 어.
0: 도스네 랑게. 유화바 로게 아
4: 영아
2: 유마지 담녀랑 그 주부 좀 가시오 유
0: 계지마시
3: 어 영화 상중파 로동쇼 시모도 양육의 양
2: 아 영아 리양 스무스 유화 치부차샤 주고로나 년거여시 리양 게르주
3: 쇼리 어구 스무스
4: 유화
3: 퍼스큐시다
4: 계지마리 어
2: 쟤는 알로 주인다
3: 아고, 조인다. 영아, 영아.
0: 요아.
3: 자와 두개도다.
4: 제만에랑 퇴수유나. 녀석하나 칼라사가쇼. 녀랑 쇠쇼. 그 대통령 오유 시도나. 나쇼아. 테레랑 통상 오늘 갑시라쇼. 오늘 이.
2: 리야. 딱게 먹어. 나 로제샤.

0: 캉부디 그대셰브레
1: 만준난 미멍고치 담녜 창스케브르시 아자다 쇼강레 캉부스메바
0: 예팀데스메 녜세나 캉부뉴뒤 더왕가라 수이밍치어르스기
1: 아자 아자 민게비
0: 랑교부이 신고르베
1: 신마치 캉부디 존달 헛갈레시라케비 교부 교무다 징체게 신마치 바프랑가 신주와시 아라동두 잠잠하슈라
0: 진짜 시르베 교배 마시네 호리 자수로 말베 랑가 그뒤부터 산디 녜바 나산 통매바 랑가 교부 삼 잠을 권예드르리 산 투르베
1: 삼모토노 모토시 예수스나라 레기도스피와 카르오레 로디게나라 펑산 수경부제 세업시엔 초카르오레
0: 랑가 지나요와 지구비 예두스터두 랑가 교부 로디게나라 라주 쿠쿄스타메다 랑이 교보 캡상도스 말하나 뭐 집시라 지그리 캡상도스 매너 어스그베
1: 광게 밥란 다라시
0: 가주 가시요 나 전부 뜻도 왜
2: 어 봐봐 옥방라다 캐스 매
0: 랑 가시요 담냐 랑 아자 화도
2: 어 다유
3: 아대유
0: 야쇼다 야쇼 야
3: 봐봐
0: 키란조 나산지 수수직수수 다른이 견주들레 직수수위
3: 아 봐봐 쉬다 나주케 랭고주
0: 키란조 다와지나 니바도 나르팅지 로그 어 마리 사와지나라 니바도 나르팅지 로그다 견상마 레가신지 유버 칼라가삼 총부리 나 견송우 도스제메베
1: 봐봐 도시 카타슬다
0: 미르지 다와메롱어리 고르주제고유 다와지나라 제 토비차우유
3: 공주
0: 공주
2: 봐봐 도시 네 그래도 야도 니슈 돼요 영도에
0: 기브다 줘리 더 메론 거리 제 토비차우유
1: 봐봐 도시 네 다와지로 고민이 기죠 계시 군주 마케브제 제베 소드르 제나 네 커섭죠
2: 봐봐 봐라 계시 병군이요 봐 마세 주저고 니게 캬감날 사야 다름 녀샤 무 바더 니에 봐
3: 담냐 바베가 주 양스 나 로제 겐고 님도 마스 된 성보시
2: Tidu nanda yo mashi. Baba, nye, baba rao dero seo.
0: Raga samba, nye maya sebi na, kienzui sep chetu uru sengruwe, gibda chubri.
3: Maya kia nganzui sep chetu mashi la, nganzui maya sep chetu mashi wa, zhe mashi?
0: Ah, dagayi, dadjesu, dagayi da, kirazo logyo, rayo logyo shi, xiaoban nye deo la, ni masu ya.
3: 용아, 봐봐, 도구도 또 아.
0: 용아, 용아.
3: 아, 용아, 주의다.
2: 야, 용아. 봐봐, 봐봐. 야매나, 은혜지 세가.
0: 랑게, 단단한 소유시다.
2: 네 대신 랑비. 진짜 안 랩을 하는 매. 네 은혜 세가 심비나. 아자장락에 알레라 보시르베
0: 녜녜르 알레라 보시마리 자 이노 요

0: 빨라.
1: 혹시 슈다 슈다 계란 슈다 매매매 아 슈다 대 슈다 야호 여러 배 슈다 남사업들을 간단하게 해봐.
2: 나를 부수도 여러 시에서 제자들 다섯 시간 용비 랑대 자주 우송 장아 로데스 랑 차고 시에디 并不 쉬어도 랑게 된대 슈베 딩좀 딩이 둘로 야호 쉬어도 무더린 쇼도와 어 바베랑 지시아유 레후다 셰프 노요마지 이네 베트 소테나 테니 고마르다 테리랑 바베 카발레스 데브미두스기 두즈 중소나 징르다 징지 치제 다시가규
0: 바바탄다 베 차샤 낭타 켄미도 사토위 라토위 투기 징지레 야친로스타 미도 자우델 네즈도스도 조상 로요제 아자르 부고유스럽샤 계란가 손다 바베시가 다시 부제르베
2: 미델레흐도 데카이 쇼고 피게 카이 쇼고 밀레스
3: 지겹장라 쇼게 지겹류라 셰바피스 키랑 콘제 딘비다 첸디바 보르촌 셰바스나로 숨기 디네 지겹류라 셰바피제 팅니베 앙뉴 창제 균도 당고 숨기
1: 균도에 그래서 교구래
3: 콘게 앙뉴 뇽다 최샤 튜즈촌은 키랑다 셰토제 까메는 게 숨기
1: 용아 돈도 입에
3: 돈도 지겹도라기 중이 왕책에 가발레제 권다 셰라 이스기
1: 용아 돈도
3: 멜
1: 교 레어치슈
3: Liz. 아자라 감사.
2: 야, 같이 선 보모.
4: 마고 당원다 롤레무수 하고만 주게. 카르통바 주게 봐보자. 장자보.
0: 所以老张也当过所以那你们所以让我把你吧妈的波拉个跟着行着这个
4: 江家宝但哪里罗云过嘛是吧
0: 波拉个我可把你们跟着行着

0: 게스티 팔로제 시엔 증 말베.
1: 다시네 로야 하고 그도 왜? 제부이너 튀나미야 로모가.
0: 마티라.
2: 자보. 내가 집을 가져 차네. 나는 이제 로우다. 신수해.
0: 레스.
2: 얘라 쳐야시. 당고 가봐니 봐.
0: 아. 뭔가 당고 어. 아자 비게 니비. 아자 전다 도수 있어. 제자 로우제 비게 되비.
2: 아자 사 로비. 지. 전 나 로우 봐.
0: 마지. 아자게 캄보스 녀샤. 뼈제 교는 거 주고 말이. 제자 도서 계과 와시비. 집샤샤 비게 되비.
2: 인화 한국 여행이 없이 장바비 아디고 시험지가 역시 문에 역시다.
0: 엄마, 엄마, 엄마, 도스네 볼아서 구두야.
3: 아, 진짜? 대체 알아서?
0: 아, 진짜 맞지? 도스네 두유.

0: 보고라. 계세께 왜 럽친 추샤?
1: 보시. 어. 럽친 럽듀 다도.
2: 가리 수유래.
1: 매황이 확.
2: 할래.
1: 야, 매화 혼에 죽어 죽어. 랑아 주장산에 럽친 럽 당고 들다. 원내 맵수 시샤라. 네 계절에 제제 요르다.
2: 야구도 야구도.
1: 하소 셰다. 다가 하르다. 야, 그때도 됐어. 장중부 럽듀 다 죽었어.
2: 계세 교육 럽친 데로 와.
0: 지 매화 잘해 경치.
1: 왜왜왜 왜? 장피도 화요. 과연 캠도 와.
0: 지 봐봐 엄청났다. 小刚给 카발레츠 보나르교 아. 지체는 밥랑 뒤럽죠 이기지.
1: 다과르 시기지 시시바 되시.
3: 보가라. 오. 그런가 전에 나 카바 추입자도.
2: 카바 추도.
3: 소모 고들라.
4: 계세 럽친 추이샤스기.
3: 가다시 얘기다. 보라. 그런가 전에 나 카바 추입자도.
1: 야, 니네 쇠바 과시 통네.
3: 계승아 야고다 매미는 그러니까 니 제가 세 말아.
1: 예예, 니 들으시 말. 랑아미야 생도 하고.
0: 니 과치도 격쇠다.
1: 랑아 나과 하송셰제. 비질럽 좀 수르스로. 랑원의 수비나. 니 강부 쪼제. 랑 롭칠 땅. 계세 뭐 수비나. 야, 랑원의 르기 말아. 됐다. 랑소모.
2: 계세 교유 롭치.
1: 야, 랑도 화요.
3: 보라. 그러니까 송송아. 계세 창고 좀비나. 그러나 랑가 수르스니 예비. 니 스시 증문도 쓴 것이다. 디케랑가 순수가 야 니에 우츠 게메다
1: 어시 어시 어시 칭화 롭지 어디 벨라
5: 아
1: 시다 디 칭화 롭지
5: 시다
1: 오네 겨울다 시다
5: 나시다
1: 저와
0: 부수
1: 칭화 롭지 오네 겨울다 저와 동거 중화
3: 디데 듀라 볼라 키랑라 터지라 슈귀
1: 야, 다디?
3: 다리디 저 요야. 기랑 꾸자다. 차디 올 수부지.
1: 헤. 퍼져고 사디. 당신도 쇼스 거다.
0: 다리 봐봐.
1: 나도 스코아. 야.
3: 아무랑게 저동아 이치 마치 같이.
5: 야, 호시라 주우샤. 샤가. 뽀가. 롭치 모두 야기. 다도 톰부 티타위. 마세. 칭화 롭치 주비에 다도 톰바. 티회 팅타위.
3: 뽀가 라키랑 손스라.
5: 다 뽀가. 치데 규메.
0: 샤가. 소미랑 테스트를 쉬우인다. 이내 제만에 자, 봄마실라.
3: 딘데스 소모. 균데다 하이. 거기 삼던데.
5: 되다.
1: 아미스다. 아미스다.
3: 오늘 전능이.
1: 오늘 야구다샤. 어디? 좀 줄이 별로그리. 야구단도 가셔가. 야구다샤.
0: 봐봐라.
1: 휴가 없지.
0: 뭘 같이 하지 마.
2: 제사 같이 가지 마.
1: 어디? 어디? 어디? 세세세. 네 제시 뒤다.
3: 보라게 오늘 갑소니 맞다.
2: 디트.
1: 이화 되다. 디녀 랑풀라 저지 제베. 랍다다 우이. 참무디나류. 야, 팔리.
0: 봐봐 고마지. 마무유 봐봐 여시.
1: 얘랑 우유 시그유. 디랑 우유.

0: yungwi ya pa lin shi, ba bia si bia kia yi da.
1: Pa lin.
2: Xiao Gang zhe jie li yi.
0: Ba zi.
3: Ba ba. Ba ba la ni, ma yu ma
1: zhe. Wo ni kia wo chi ma.
0: Ye ra, ma si ni chong shi shi wa. Xiao Gang zhe pa yi da.
4: Ama.
3: 不然累养起阿妹我死得让穷死让要是乐不易要叫吗波拉波拉姐静静罗有呗阿妹姐都跟我老婆穿着年夜姐是呗等着看了年不了静静姐妈吞到老婆亲了找个大人嘛是波拉乐不起起波拉
5: 아멜 저도 그 사스 날 럽춘 줄 예이 날 럽춘 줄 예이
6: 어 럽춘 야호지
2: 야 징징 디에 럽디 다 가규다
5: 아
2: 라갈 쇼유 동당 랍 럽제
6: 창승이 라시 범을 랩동 디 디에시기
2: 랑알 예제 갈도 흥
6: 让你
1: 啊, 啊, 静静,
5: 嗯?
1: 不了人不知道有
5: Yes
6: 看你念不起啊我的念了秀家我当姑拿了罗米度呀樱花看过女不是啊
2: 家长批个念想樱花给从军区的电机给看过牛头马的点点家暴个女婿婆母的两百十多马多看过女吧我们不去一个的我不要多我参谋这多可这一年樱花个牛头马的不过说是拿了大多小事我们不得这可怕要是点点家暴个女婿就那说年婆母高然了怕用事
5: 阿妈爸爸我罗来宾的
6: 点去的
5: 黄竹马路啊卡起嗦樱花看不女下两个线就快还我们就看不女的快阿家了四岁看不穷不及你要买这边卡里要我这次不拉龙兰不是呗龙兰没龙兰没的日没要我去吃啊不拉龙兰吃没用嘿嘿有龙兰没用嘿嘿没事没得
6: 也穷死的
5: 樱花了我们过的个子要了呗点点家暴个女婿家暴了我卡最要些让个新贵呗我卡把下一面让个新贵呗让能些阿姐两个的这要了呗也就是这些阿姐刚才卡过要是若不切吧卡说是是家暴阿姐是若不切吧这个人这让阿姐送咱让他出头前去啊记得这一下
2: 된다. 세바 하고 줄어. 상외모도 섬이야 맞지. 미다 응우체나 거의 개세어제. 아. 되게 장고 쉬어. 다리야 렘베소제. 진지다 자바오. 마참 추비네. 라는 막부터 고 먹어.
6: 가려 고 먹었어. 코드리드리 자야. 녀석 교실.
2: 개중지다.
6: 진저 녀라 쇼. 드리 자바 로레소나. 예지 응우제도 소련제. 응우도 가 마치면 제주 교육.
2: 응응. 라. 爸爸先打个字爸爸让老爹不起洗老爹是呢你给是要吃我都是的让给可里可里些给起三十几岁俺们家都有好事以内俺们家行不行了好久嗯嗯

0: 진짜 전부 다 샤가 납치 못 쓰셔. 让他去。 도도롱랑대비 말 홀리면서
1: 얘 랑게치우 아자 강부디 랑게우대비
0: 양파배랑 줄럽중에 你要叫康布女子，上民国队啊？
1: 前头让给我去俺妹的打，我还最没点呢，让给女妹还苦热。
0: 哼，让给俺中午还最没先去读的。
1: 嗯。
0: 用俺前年让点过，阿姐这里是脾气的，你兄弟叫我去，热嘛热。
1: 你真的别去了。
0: 哼，对不起，大概是俺说不随意。

0: 칭도기 콜라디리 시리 유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향상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새 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지
1: 가외 굴람 레자르 아포튼 이스마다 개다 파제체 용법 용지를 알아 친년제 대입도 제배 미장쇼 매대 동네 고도 법자나 내주발라 겸랑 수이지 几个天花出租马家呢跟个农巴自己用到面谁来当地的花旗达林进入学习里面里面一点数了